사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새 회로를 만드는 시도 오늘 시작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새 주간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건

A brand new day, Bobby Michaels의 진행 함께 하시면서 7월 27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뿜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는데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신지 시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평균 5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5만 번까지나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 5만 번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중에 새로운 생각이 겨우 5%라고 하고요. 나머지 95%도 어제 했던 생각 그저

어렵게 했던 생각 그 중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일들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반복되는 생각들 중에 걱정, 뭐 후회, 남에 대한 판단 이런 부정적인 것들. 어제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약간 기분이 나빴어. 그거 오늘 또 씹고 또 씹고 또 기분 나쁘고 또 욕하고 지난주에 한 주 지났는데 또 꺼내가지고 또 곱씹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부정적인 회로가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가 뭐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감사도 덩달아 없어지고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그때 그 시절 나를 너무 괴롭게 했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그 자괴감이 드는 자신이 굉장히 괴로운 감정 자괴감이 드는 얘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활용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새로워지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부터 변화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선물을 영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립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이 여기 남겨주시면 선물과 함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다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휴가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오늘 그 출근할 때도 제가 보통은 그 출근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가 시작이 되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휴가가 시작됐어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 와중에 우리 승기승기 증승기씨 자나깨나 뿜뿜생각 꿈에도 건디나옴 이거 어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꿈에 와이프보다 건디가 더 많이 나온다고 남겨주셨는데 꿈에 이제 그 DJ가 한 번씩 이렇게 출몰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사과를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꿈에 나와서 사과 조금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죄송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예, 여러분들의 꿈, 기분 좋은 꿈이든, 기분 좋은 꿈만 얘기하자. 예, 기본적으로. 자, 어떤 꿈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박주혜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맞으셨는데, 오늘부터 휴가라고, 예,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축하할 일이 있네. 내일 생일이라고. 아, 내일 생일에 축하해주세요. 선물도 이렇게 또 선물에는 말을 흐려주셨습니다. 우리 박주혜씨 축하드립니다. 예. 미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휴가에 또 생일이면 아주 기분이 좋지. 예, 거기에 뿜뿜라디오 선물까지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예, 그 정도면 안 되겠다. 예. 그죠? 너무 좋으면 큰일 나잖아. 예, 기분이 또 너무 과하게 좋아버리면 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뿜뿜라디오가 농담이고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주혜주혜 박주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거 하나요. 미션 그 출첵 미션 하나요. 180명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휴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휴가여서 뭐 큰 기대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예, 출석 체크 미션 180명 이번 주 목표가 이제 180명입니다. 180명. 자, 과연 찬양 나가는 동안에 180분이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예.

0: 아버지. 아, 뭐 휴가 중이신데 뭐 이거 뭐 들으시고 써 이거.
1: 아니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180명 그죠? 성도여 다 함께
0: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0: 자, 성도여다 함께 찬양에 이어서 플레이트 워십이 등장하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 뿜뿜라디오와 함께
1: 걸어갈래요?

혜린이 출석 체크. 자, 1534님 십시일반 보태입니다 라고. 고급 표현 써주셨네. 십시일반 좋다. 7351님도 사자성어 임만우에. 네, 좋다. 여기 느낌이 있다. 뿜뿜 라디오 격이 있어. 격이 이해성 2999님

이찬영 1457 1648님도 출석 체크 입장 맞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뿜뿜나디 오늘 출석 체크 미션 중이에요. 이번 주 목표는 180. DJ 신장 180.

The Plate Worship의 주와같이 길가는 것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품품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9시 18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품품 라디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는 취지로 출석 체크 미션을 매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목표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110명 목표를 달성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180명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해 봤는데 한 곡을 더 드릴 겁니다. 이게 곡 찬양이 조금 짧았어요. 예, 지금 그 출석 체크 추위가 조금 별로다 이거보다는 예.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찬양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과연 나머지 우리 지금 100개 돌파했거든요. 네, 80명 다 왔네. 다 왔어. 자, 80개의 출석 체크 문자가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곡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본격적인 그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 주간에 지금 미션 목표를 180으로 잡아서 달려가는 아주 담대함, 그죠? 사실은 DJ는 안 할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저는 안 할라 그랬어요. 안 할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합니까?라고 해가지고 어떤 응? 믿음에 제가 감복해가지고 그냥 가봅시다 했는데 예 현재 100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 80개 도착 기다려 보면서 자 찬양 3분 40초짜리 찬양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5916님 매일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품품 라디오도 이렇게 힘 실어주네. 고맙습니다. 5916. 자 이제 출석 체크 미션 남은 시간은 2분. 3분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자, 남은 시간은 45초. 7632 엄마가 출첵하래요. 잘했어요. 엄마 잘했다. 자, 0691님, 지난주 110명은 달성했나요? 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표 올렸습니다. 180명.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브라운 워십의 오라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서 동시에 출석 체크 미션 마감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뿜뿜 라디오는 막 끌고 막 시간 막 정해놨는데 그 조금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시간 끌면 조금 이렇게 더 들어올까 봐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딱 마감해. 딱 마감해. 예, 7632님. 예, 7632님 문제까지 해서 딱 마감합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 아까 한 자녀분이 엄마가 출첵하래요라고 예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엄마 잘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5천 원 주고 출석 체크를 시켰습니다. 아, 비싼 문자네. 야, 문자 하나에 5천 원. 야,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의 이 미션을 성공하겠다는 이 마음에 DJ 진짜 감동받는다. 야, 5,000원을 지어주네. 문자 하나에 5,000원을 태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야,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랑을 내가 어떡하지? DJ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안 아프고, 그지? 오래오래 하고, 그지? 예. 자, 8순까지, 예, 쭉쭉 하라고, 예,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덕분에 요즘 뭐, 잔병 치레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기도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끈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 끈 거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문자들은 안 치고 제외를 하고 결과를 딱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바로 자, 휴가기가 본격적인 휴가기간 그리고 그 휴가 주간의 첫날에 시행을 한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180명을 목표로 한 오늘의 출석 체크 미션 과연 성공을 했을 것인지 5,000원을 쥐어주면서까지 했었던 참여했었던 그 눈물 어린 미션 과연 성공을 했을 것인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바로 바로 144개 실패! 그 5,000원은 제가 줄게요. 5,000원은 내가 아유 저래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번 주의 목표니까요. 네. 네, 이번 주 안에 채우면 되지 뭐.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채웠답니다. 네, 자랑이에요. 자, 이번 주에 좀 빨리 채워지면 이번 주 내에도 목표를 또 올릴 겁니다. 네, 휴가 기간이라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믿음이 없어 DJ가 이러면 되겠어? 자, 오늘도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할렐루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0분 이제 막 지났고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이 전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디자이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창수 씨, 계좌번호 보낼게요. 5,000원 주세요. 예, 왜요? 예. 왜? 제가 하창수 씨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 우리 자녀분한테 지금 5,000원 쥐어주고 지금, 예? 하신 분한테 지금 힘을 모아주신 분한테 한 얘기지. 그냥 달래요, 돈을.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이은혜 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까지만으로 오늘의 말씀 문자를 받았어요. 그 후에 잘려진 문자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문자가 조금 잘렸나요? 우리 이은혜 씨 말고도 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그 문자가 좀 잘렸다, 우리 뿜파고가 보내드리는 문자가 좀 잘렸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609님 뿜뿜 늦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고, 출석체크 미션 다음번에 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나요? 이제 어머니, 이제 복직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마지막으로 열심히 뿜뿜 라디오 듣겠습니다용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길고 길었던 우리 육아 휴직을 마무리하고 이제 복직을 한다고. 또 이게 한번 하면 그 뭐 둘째까지 하면은 뭐 한 2년 3년 하죠, 휴직을, 그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잘 또 양육을 하시고 이제는 또 복직을 하러 가시는 우리 이재 어머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수고를 또 다른 곳에서 하셔야 될 텐데 빨리 적응하시기를 예, 또 그곳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이지어 어머니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문자 잘렸다는 분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가 시스템상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그랬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냥 오류가 있었나 보네.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배로 용량이 늘었길래 저는 오 잘됐다 그랬는데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답장 문제 다 잘려서 왔대요. 아유 세상에.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톤부리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 예 장경화님. 야, 휴가라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겠다. 정말 좋겠다. 휴가 주간 맞으신 분들 진짜 예 너무 축하드리고 휴가 맞으신 분들 소리 질러. 아, 야, 에헤이. 어디로 가세요? 휴가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각자의 어떤 그 휴가 계획들을 좀 알려주시면 DJ도 예 같이 한번 좀 설레볼게요. DJ가 굉장히 잘 설레요. 이렇게 남 일에도 굉장히 잘 설레해. 그래서 그 공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예, 굉장히 내 일인 마냥 설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려주시면 예, 함께 좀 이렇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DJ가 함께 떠나보도록 할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7429님 택시 손님께서 DJ 분이 웃기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7429 지금 택시 안에서 지금 듣고 계신 DJ가 웃기다고 하셨던 그 우리 승객님 아주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예, 저는 개그맨이 아니고요. 예,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그맨으로 알고 계셔서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나운서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감이 조금 그래가지고 사용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뭐 희극인실의 예, 회비는 안 됩니다. 한국 아나운서 협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자, 재밌으셨으면 다음에 우리 성경님도 한번 들어주세요. 따로 알겠죠?

자, 오늘 진주 영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2박 3일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요. 아유, 또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되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어드리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찬양 또 들으니까 수련회 생각나네요. 그죠? 예, 수련회에서 요 찬양 많이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격적인 이제 수련회 기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 뭐 유치유아부는 이미 좀 이렇게 시행을 했고, 중고 대학생들, 초등부들도 이번 주부터 또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각 많이 안 한다. 예, 참 이게 좋았었는데. 예. 우리도 언제 또 저기 그 기회가 되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또 수련회처럼 그죠? 우리 뿜뿜 수련회처럼 또 찬양 부르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공개 방송 때는 그 아예 찬양 집회로 이제 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죠? 한번 생각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찬학, 나는 자은이다, 나 자은. 우리 지지난 주에 한번 그 우리 나는 자은이다 씨가 한번 그 언급이 됐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그 찬양 부르는 거 어린이 찬양 그거에 이제 관여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총회 교육원 요쪽에서 이제 그 이제 그 관계자 분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화 연결을 갑자기

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세 통을 다 안 받으셔가지고 예. 근데 결국 전화 통화를 못했는데 아 오늘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고신교단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찬양 인도하러 무주로 갑니다. 그러면서 통화 가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나는 자은이다 씨 지금 제가 통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1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2부 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어린이 찬양을 만드시는 건지 뭐 그 안무를 만드시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관계자분 한번 만나 뵙고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우리 나는 자은이다 스리와의 전화통화 여러분들도 함께 기다려주시기를 부탁해드리도록 하겠고요. 7203님 지난주 부전교회 초등부 성경학교 완료했습니다. 애들이 매우 즐거워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야 즐거워 보인다. 예 즐거워 보이네. 아니 저 왜 안 불러주셨어요. 나도 같이 가서 놀고 싶은데 근데 잘 놀 수 있는데 예 아 아이들 표정이 좋네 좋네요. 예 그래요. 이렇게 또 뜨겁게 뜨겁게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짜 여러분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아유 힘내시고 예 힘내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주의 나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 또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 잘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갸따. 자 찬양 함께 하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뮤직의 New Every Morning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나는 자은이다 나 자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전화 연결 되겠다. 자, 이따 다시 만나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세계의 모습을 로마서 8장 31절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도 있겠죠?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고 벌을 받게 하려고 하죠.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영적 싸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과 영적 지형도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울까요?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대해 준다는 이 사실 알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집니다. 너무나 위대한 도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서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약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외로움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일 거예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자기 몸으로 낳아서 금이야 옥이야 30년 동안 길렀던 자녀들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시집 보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자식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위에게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사위가 오면 그렇게 잘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씨암딱까지 잡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까지 준 마당에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님마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 더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사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아주는

0: 장모님처럼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라는 조건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장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장모님의 딸과 함께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장모님의 딸과 이혼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장모님 사랑도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 되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되신 주님을 늘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에 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3: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4: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어둠과 불법은 우리에게 주신 성적표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나의 죄요, 분별하지 못했던 교인인 우리의 탓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인들의 신부인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주소서. 사람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교회가 세상의 다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성취하고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찔러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성경적 진리를 거스른 죄를 회개합니다. 영적 토대를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성경에 기초한 참된 계획과 갱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강단마다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교회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메마른 심령들이 소생하는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직 우리의 가슴은 한국교회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이 정결하고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중의 소유시함이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를 기다리고 있지요. FM 98.1MHz, 순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청취하시다가 DJ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활짝 열어놨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그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조금 이렇게 그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곳 있죠. SNS 말고 뭐 톡 이런 거 말고 그냥 문자 메시지, 예, 메시지 쓰시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 새로 작성하기, 새로운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받는 사람 그 전화번호 쓰는 곳 있죠. 전화번호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거기에 다른 거 말고 샵 그 우물 정자 있죠. 샵 그리고 0981 이렇게 다섯 글자죠. 그렇게 되면 샵 0981 다섯 글자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네, 샵 0981번 요거 하고 내용 쓰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예, 뭐 샵 098 아, 이거 지역번호 05-098 아니고 010-098 아니고 그냥 샵 0981번만 쓰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만 받는 사람 전화번호에 쓰시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내용 쓰시는 곳 거기 가셔가지고

그리고 DJ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예, 잘생겼어요. 알았어. 너무 심하게 소리를 다 죽인다. 예, 뿜뿜 라디오 너무 좋아요. 야, 이거는 뿜뿜 라디오 좋은 건데. 예,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DJ가 확인을 합니다. 예, DJ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놀러 오시기 바라겠고요. 윤미호띠, 오늘은 울산 쪽으로 외근을 갑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쓱쓱쓱쓱쓱 목소리 안 들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럴 때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 어디나 끊김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윤미호씨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호명, 이성훈, 9178-9250 그리고 로즈씨, 이은혜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8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찬양과 함께 2부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중간에 양을 잡을 거예요.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매. 찬양 중간에 양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를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꽉 잡으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양 너무 다급하게 나왔나요? 아무도 못 잡았어. 자, 두 번째 양 곧 나갈 겁니다. 잡았다 세 글자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샵 공급한 1번으로.

자, 위러브의 사랑의 계절을 촬영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스밴드 들어보겠니. 자, 촬영과 함께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매매매 계속됩니다. 자, 찬양 중간에 양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 단문의 시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분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9040님 한 마리 잡으셔서 챙겨가셨어요. 자, 다음 선물은 누구에게 갈지 귀에 주고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예. 자, 준비하세요.

0: 자, 몇 마리 더 남아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잡았다 세 글자 적어 놓으세요. 아, 언제
1: 어디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SPEED. 스피드. 놀라운 그 사실에 타이밍. 나의 삶이
0: 변할 거야. 3, 2, 1. 이 친구는 조금 급한 친구였어요. 갑자기 나왔어. 아무도 못 잡았어. 아무도 못 잡았어. 김희정 안 잡을란다.

한스 밴드의 들어보겠니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양 다 퇴근했는데 예, 막바지 잡았다 하시는 분들 끝났습니다. 예,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이성훈 씨 예, 게임 끝났어요. 예. 마지막에 한 6개를 몰아서 예, 쳐주신 예, 우리 이성훈 씨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또 보내고 있는데 그만 보내세요. 예, 끝났습니다. 예, 양을 잡자 오늘 다 퇴근했어요. 예.

자, 9250님 함께하고 있고, 조혜선님, 잡았다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타이밍 딱 맞춰서 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맞추려고 막! 이러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툭툭 하세요. 가볍게 툭툭 합니다.

말로 해도 안 되던데 건디가 그냥 블럭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블럭을 왜 합니까 예 여기서 블럭이라는 거는 이제 차단을 했다 본인을 차단을 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신 우리 이평욱씨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DJ는 당신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차단하면 차단했지 뭐 예. 제가 뭐 여러분을 차단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스템도 몰라요 예. 자 뿜뿜 라디오 2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10시 18분 함께하고 있어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계세요?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봐요 가가지고 떼지떼지 좀 하려니까 진짜 얼른 챙겨가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함께 묵상하자고요. 자, 예나무 워십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0: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10시 23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한 분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분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7월 14일에 문자를 주셨었어요.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 우리 어린이 찬양을 틀었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시고는 문자를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고신교단 여름성경학교 주제가를 틀어주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전국교회학교연합회 율동강사이고요, 매년 곡들을 선정하고 율동을 만들어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가르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에 우리 고신 어린이 찬양이 흘러나오니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었는데 전화가 안 됐었어요. 예,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또 주셨더라고. 그래서 못 받고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드디어 그분께서 나 통화 가능해요 나 통화 가능해요 라고 전화를 신청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분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제가 너무 설레네요. 이분을 드디어 만나 뵐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설렙니다. 자, 전화를 지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2: 여보세요?
1: 자, 여보세요?
2: 네.
1: 아유, DJ 목소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네요.
2: 네, 껐습니다.
1: 예예, 그 소리는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디에 사시는 유교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창원에 사는 제일문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자은입니다.
1: 아, 나는 자은이다. I am 자은, 나자은님. 예, 오랜만이에요.
2: 네.
1: 아, 잘 지내셨어요?
2: 네, 피디님.
1: 예예예. 아니, 저기 지난 우리 14일에 저희가 전화가 조금 엇갈렸어요.
2: 네.
1: 너무 아쉬웠는데. 네. 네. 전화를 저한테 주셨었던 거 맞아요, 그때?
2: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일단 내 통화가 되고 싶어가지고.
1: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못 받아서 제가 다시 바로 걸었는데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네.
1: 뭐 너무 많이 바쁘셨죠?
2: 네네네.
1: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전화 신청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전화를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예,
1: 아니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조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인가요?
2: 네, 저는 고신교단에 속한 전국교회학교연합회 율동 강사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수피디님도 고신교단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1: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2: 네, 그, 함께 세워가요가 올해 저희 고신교단 여름 성리학교 주제입니다.
1: 예, 예.
2: 네, 그래서 저희는, 곡을 한 9월, 매년 9월에 곡을 받아요. 작사, 작곡된 곡들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곡들을 받고, 그럼 저희가 약 20곡을 선정을 해요. 네, 선정을 해서 그 20곡을 저희가 다 율동을 만들어요.
1: 어머 세상에.
2: 네, 율동을 만들고 영상 촬영하고 매년 6월이 되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교사 강습회. 네, 통해서 선생님들 알려드리고 또 지금 7월 오늘은 또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가 무주에서 있어요.
1: 그러니까.
2: 네, 그래서 지금 한 5,600명 아이들이 오거든요.
1: 와, 정말 많이 오네요.
2: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찬양 인도하러 갑니다.
1: 그렇군요. 아니, 네. 제가 그 영상을 무지 많이 봤어요.
2: 예,
1: 율동도 따라하고 노래도 익히고 네. 하려고 무지 많이 네. 봤는데 거기에 우리 나는 자은이다 나자은 씨가 계셨군요.
2: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또 바로 지금 틀어주셨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2: 그 곡을 제가 율동을 하고 있어요. 그 어머나, 곡을 보시면.
1: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도 한번 네. 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저기 곡을 선정해서 율동을 만드시잖아요. 이번에
2: 네.
1: 그 율동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
2: 네, 맞아요.
1: 예, 굉장히 느낌 있는 어떤 그 몸짓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2: 저희가 전국 강사, 전국 율동 강사가 약 20명이 있거든요.
1: 예.
2: 그럼 이 20명이

0: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여요.
1: 네네.
0: 모여서 저희가 그 곡을 율동을 다 만들어요.
1: 아, 그 이렇게 좀 만드시는 어떤 뭐 노하우나 뭐 기준이 있습니까? 뭐
0: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각자 조또 저희 율동 강사 안에 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럼 조별로 그 곡들을 좀 닮은 강사마다 조금 유치부 곡을 잘하는 강사도 있고 또 초등부 곡을 잘하는 강사도 있고 조금 스타일들이 있어요.
1: 오.
0: 그 스타일에 맞춰서 곡을 배분을 하고. 또 네 그렇게 만들어 와서 서로 각자 조율하고
1: 아 그렇군요.
0: 그렇게 해서 완성을 네 합니다.
1: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 전공자들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전공자들 없고요.
1: 아 그러면은 이제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 아, 이런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0: 네 그리고 각자 또 교회에서 예. 찬양 율동 선생님들이시니까
1: 그러시구나.
0: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거죠.
1: 아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은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왕년이라는 네. 표현을 썼네요. 예 죄송합니다.
0: 네.
1: 아니 그 저기 율동들이 이번에 네. 제가 따라 해보려고 막 하는데 제가 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예,
0: 네.
1: 우리 동네 장우혁으로 제가 조금 날렸었거든요. 예,
0: 네.
1: HOT로 날렸는데, 아, 이게 스텝이 안 되더라고, 이게.
0: 아, 네네. 예, 근데 또 아이들은 너무 잘 따라해요.
1: 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0: 네.
1: 영상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율동을.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전국대회에서 1등한 친구들이에요.
1: 아. 전국구구나.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원을 들어보면 독창이나 이제 노래하는 아이들은 독창 부분에서 1등한 아이들.
1: 네.
0: 전국대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촬영하는 친구들은 노래 율동에서 1등한 아이들.
1: 아, 어쩐지. 예, 어쩐지 그 사지가 따로 놀더라고요. 예. 이게 저희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사지가 따로 못 노는 거 아시잖아요. 예. 내 말 안 듣고 주인 말 안 듣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0: 네.
1: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예.
0: 네, 그래서 제가 뿜뿜 라디오는 거의 뭐 자주 듣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 고신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제가 이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1: 아, 너무 좀 보람이 되셨겠어요?
0: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은 제일문창교에서 유치부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 이제 앞에서 율동하는 걸 제가 뒤에서 늘 보는데, 아, 전국에 있는 고신교단 친구들이 이 찬양으로 율동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1: 아니, 진짜로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이번에 저희 네. 그 오늘부터 네. 시작되는 전국 어린이 네. 영성캠프 거기서
0: 네.
1: 아이들 율동하는 거 딱 보면
0: 맞아요.
1: 아,
0: 엄청
1: 너무
0: 감동스러워요.
1: 예,
0: 네네.
1: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아니 다음에 저기 고신교단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할 때 저희도 한번 불러주세요.
0: 아 그건 이제 교회마다 신청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1: 아니 우리 저기 극동 방송도 불러주시고
0: 아, 그...
1: 예. 우리 뿜뿜 라디오도 한번 불러주면 우리 가지.
0: 알겠습니다. 어, 저 디아코노스가 또 공연하러도 오거든요.
1: 아 디아코노스가
0: 네네.
1: 저희 또 같이 이렇게 또 한번 했었는데.
0: 맞아요.
1: 예.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가고 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통영 시민교회도 가요.
1: 어. 어, 우리 김반장님 계신 그곳?
0: 네.
1: 아, 그러시군요. 네. 예.
0: 통영시민교회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찬양인도 아. 하러 네, 와달라고 요청이 와서 갑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 우리 나자우님이 지금 그 고신교단에서는 굉장히 뭐 섬회가 많이 되네요.
0: 아, 네. 감사하게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0: 네.
1: 저희 뿜뿜 라디오도 한번 조금 그 좀 섭외를 한번 요청 한번 드립니다.
0: 아,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낭독 그거 신청해서 낭독하러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1: 아, 성경 낭독, 릴레이 성경 낭독
0: 네.
1: 그거 하셨군요.
0: 네,
1: 그래요, 그래요.
0: 그 딸기 엄마 있잖아요, 딸기 엄마.
1: 예, 예.
0: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1: 예, 예, 맞아.
0: 네, 얘기해서 같이 가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1: 그래요, 그래요.
0: 네, 하여튼 극동방송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1: 다음에 우리 창원 극동방송, 우리 뭐 뿜뿜 라디오 뭐 공개방송 때 우리 또 율동 강사님으로 이렇게 네.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0: 네.
1: 시작되는 또 사흘간의 예 어떤 멋진 일정들 훌륭하게 잘 소화해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뜨거움들 또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0: 네.
1: 우리 이 나자님 혹시 뭐 신청 찬양 있으십니까?
0: 아,
1: 듣고 싶으신 찬양?
0: 주제가 한번 더 들을까요?
1: 아, 또 우리 장훈 씨가 예, 또
0: 네.
1: 방송을 잘 알아요. 예, DJ가 다 준비를 해놓은 곡이었는데 그거를 또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
0: 역시.
1: 예,
0: 역시.
1: 우리 장은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권수 PD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각자의 소명으로 각자의 은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

0: 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품품라디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10시 38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자 우리끼리 도리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가 함께하는 코너스키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 시간 바로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찬양을 들려줘요.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이가 육성으로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찬양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들릴 겁니다. 그 떨어져서 들리는 부분을 잘 이어주셔가지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부를 찬양 어떤 찬양인지 악보를 받아봤는데 이 찬양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 단문 50번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음 잡아볼까요? 첫음 첫 가 에코 좀 주세요. 예. 너무 가난하게 만드네. 가 빨리빨리 좀 줘야지. 예. 요걸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갑니다! 갈릴, 을그 숲, 서. 주님, 제자 다시, 사. 마지, 그들, 부탁, 길을 너 가라 세상으로 가서 다시 세상 세상 영일에 니 소자삼은 얘기를 이라 너희와 함께리라 가서 나 세상 그 사람 세상 영혼 내게 니 써 자삼은 길을 치라 내가 이와 함께리라. 자, 그 분위기를 타는 바람에 한 바퀴를 더 돌렸는데 너무 길었네. 더 돌리는 후렴, 후렴이 기네, 이 찬양이. 예. 자, 그래서 약간 조금 덜컹거렸는데, 자, 과연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국수 삶으라. 비슷하게 왔다. 가서 국수 삶으라. 비슷해요. 그게 왜 진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서 국수 삶으라. 비슷합니다. 정답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자, 정답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제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가서 에허 하하하 가서 이걸 해라. 자, 힌트 드립니다. 힌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가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샵 098의 원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버플로우의 His Love 찬양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창하는 건 들려줘요. 오늘의 정답은 가서 밤무라 아니었고요. 예, 가서 밤무라 아니었고요. 예, 가서 다시 와라 아니었고요. 예, 갔다가 다시 와라 아니었고 가서 뿅뿅 삼으라. 아,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자면 뿅뿅 삼으라. 과연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였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자, 정답을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오늘 두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7429님 1990년도 가덕도 기도원에서 여름 성경학교 참석해서 우수상 받았었던 곡이네요. 어느덧 내 나이 54살. 참 생활 빠르죠. 자, 그때 그 기억으로 그 마음, 그 떨림, 그 설렘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자고요. 너희들은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병원 씨. 아우, 이 찬양이었다니.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왜? 정확하게 불렀는데. 네. 자, 오늘 이제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ck Webb의 Let's Fill This House With Praise. 미국 찬양이에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Bye. Worship him, must worship in the spirit, not in doubt. As we clothe ourselves in praise and magnify Jesus, we stand upon the truth.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요즘 밖에 나가면 매미 소리가 참 크게 들리죠. 아침부터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듣다 보면 아 정말 여름이구나 새삼 계절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소리도 마음이 편안한 날에는 여유롭게 들리지만 걱정이 많은 날에는 그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이면 기쁜 대로, 또 지친 마음이면 지친 대로,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까지 하나님께 가져오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진주생명샘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요.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먼저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 하실 모든 분들에게 말씀 먼저 나눠주시죠.
1: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여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아멘. 아멘.
1: 예, 오늘 소망의 우리 기도 시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남을 대접하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목적이 최종 결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나 자신만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을 먼저 대접을

0: 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또 대접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플 때나 또 필요할 때 우리는 꼭 먹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남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남도 남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고 하면 이제 내 삶이 내 삶에도 변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또 기도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찾아 딱 눈을 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 생활 속에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안 열릴 때 기도를 해놓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의 방향으로 두드리게 되죠. 하나님 이 처음 가는 길인데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남에 있다가 서울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 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3년간의 기간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대접을 했습니다.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축복이 안 왔어요. 그런데 뭐 안 왔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대접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을 때 천사가 대접을 받고 기뻐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돌아올 때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이 왔고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대접을 내가 잘 받기 위해서 남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실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있는데요. 네. 목사님 함께 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월요일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물론 이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 생활 속에 기도 제목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찾으며 바라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0: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별일 아닌 것 같았던 일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기도 하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는 것만으로도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아픈 이웃과 지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연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은요. 8245님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아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긴밀하게 되는 마음 주시길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위한 기도 사연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예, 참 여름 성경학교에 좀 친해지는 이런 역사가

0: 꼭 이런 날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름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이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또 친구를 통해서 또 믿음을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파리사오님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성경학교를 하나님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친구들과의 또 또래들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친해지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도 또 서로 교감하고 또 대화하며 또 같이 찬송 부르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슴 속에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이런 친구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친구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또 서로 힘을 합치면 합력해서 선을 잘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배우는 시간,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사님들, 또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님 위에 우리가 항상 오늘도 이 기도 제목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런 성경학교로 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 생활 잘하는 이런 자녀로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예수님과 같이 키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아이가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걱정도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붙드는 것보다 더 든든하게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면서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파리사오님의 자녀의 마음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한 뼘 더 쑥 커 올라가는, 자라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사연은요, 4133님의 기도사연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기도해 주세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잘 아물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손가락을 다쳐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이게
0: 온몸이
1: 예, 아픕니다. 일상생활에서 네.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0: 네.
1: 네.
0: 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네.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해외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참여했사오니 4133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 위에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비행기와 또 하나님 그곳 생활과 또 모든 계획 위에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손가락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사오니 손가락도 치료해 주셔서 물건을 옮기거나 또 선교에 손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잘 아물게 해 주시고 상처도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선교 가는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선교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평안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선교라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4133님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 소망의 기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또 감사의 고백, 소망의 기도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도사연은요, 9215님의 사연입니다. 조카가 보험 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 그 발걸음이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는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보험 설계하는 일, 예,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구이 이로님 믿음 중심 보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이런 조카 위에 보험설계 업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보험설계업을 출발하는 이 출발을 축복해 주시고 발걸음에 주님이 항상 지정의 인격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부모님 조카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 은혜를 또 고객들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보험업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또 기쁨 즐거움 행복한 가운데 만남을 순적한 만남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다음 기도 사연은요, 9507님의 사연입니다. 교회 권사님께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예배 시간도 자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력과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 권사님을 위한 기도 사연을 네. 올려주셨어요.
0: 네, 권사님. 이렇게 참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1: 주님.
0: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근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1: 아멘.
0: 예, 9507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 근사님의
1: 아멘.
0: 건강, 근사님의 또 이렇게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근사님에게 예배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회 기도가 또 하여튼 예배를 사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가 계속 빠지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따뜻한 마음 부어주시고 기억력을 회복되도록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께서 교회 가는 시간들 잘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또 그 치매가 치료될 수 있도록 가장 의로운 오른손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권사님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건강을 영육간의 건강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믿습니다.
1: 다음 기도사님입니다. 7087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남편이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0: 네. 우리 하나님의 참 간절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삶의 목표와 또 삶의 방향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지금 당한 환경에 이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1: 네.
0: 아버지 소생할 다시 살아날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과 한과 몸을 새롭게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예배
1: 주님.
0: 시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1: 주님.
0: 하나님 선지생도의 아내가 빚을 위해 문제로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릇을 많이 빌려서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부어서 팔아서 생활하고 빚을 갚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분 7087님 빚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시고
1: 아멘.
0: 빚을 속히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물질 때문에 마음 생각을 하나님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구원받는 역사가 남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 이 긴급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달리다곰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또 끝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강한 의지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속히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옵고 생활도
1: 주여.
0: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의 삶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더 무거워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을 소망의 기도가 기억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재정의 압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7087님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0: 다음 기도 사연은요, 익명의 사연입니다.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 예배에 다녀와서 다시 아버지 댁 방문하여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믿음도 건강도 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1: 기도, 예.
0: 기도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73세에 이신 아버지인데
1: 예, 예.
0: 17년 전에 어머니를 잃으셨다면 거의 50대 때 그렇죠.
1: 때, 예.
0: 어머니를 잃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댁에 방문하셔서 함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1: 예.
0: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됩니다.
1: 또 마음에
0: 왜 힘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1: 참 온라인 네. 예배까지 준비하시고
0: 네.
1: 참 효도를 참 정성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 어머니 또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 남아 계신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의 생애 속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머리의 두통도
0: 주님.
1: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또 허리의 통증도 이제 하나님 허리도 곧게 펴고 또 그 걷는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육체적인 몸에 의해서 힘드신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부모를 위한 기도 또 부모를 위한 기도를 온라인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 지극한 마음 보시고 네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아버지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던 네. 주님께서 이제 소자여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0: 네.
1: 이 아버님을 속히 이제 제사함과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익명 이분의 이 아버님을 생각하는 믿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과 건강 강건해지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런 기쁨의 날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6942님의 기도 사연인데요. 우리 손녀가 태어난 지 한 달 됩니다. 목젖이 갈라진 상태라서 잘 못 먹고 빠는 힘이 없어서 기도 부탁드린다고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못 먹는 아기 그리고 또 어떻게든 먹여서 또 잘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엄마와
1: 네.
0: 또 부모님의 그 간절함이 담아 있는 기도 사연입니다.
1: 예. 예, 이렇게 참 수술하지 않고
0: 네.
1: 예.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믿음의 기도를 하면 수술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0: 아멘.
1: 예.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손녀를 위한 육구사위님의 간절한 사연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목젖이 갈라져서 이렇게 빠는 힘이 부족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 생명의 지출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아이에게 주님 어머니의 젖을 잘 빨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부르게 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역사가
0: 주님.
1: 일어나도록 식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목을 치료해 주시고 말라기 4장 2절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어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더니
0: 주여.
1: 주께서 저를 이렇게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아이가 걷고 뛰고 목을 하나님 목젖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나와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해서 하나님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낫도록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어고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6942님의 손녀 오늘 정말 하루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또 내일도 더 건강해지는 은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기도 사연은요, 0408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양쪽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수술 진행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1: 교회 목사님, 또 섬기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0: 아버지.
1: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양쪽 신장 하나님 좋은 이식 수술이 될수 있도록 새 신장이 될수 있도록 수술을 집도해 주시고 역사해
0: 아멘.
1: 주시고 의사와
0: 아멘.
1: 병원과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신장으로 이식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하나님 신장의 역할이 잘 진행이 되어서 목사님이 정말 남은 생에 목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의사와 우리 목사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제 사람은 힘들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0: 주님.
1: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건강을 열어 주시고 또 의사들 손을 주관해 주시고 수술 진행 과정 동안 임마누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다음 사연은요, 6190님의 사연인데요. 큰딸을 위한 기도를 원합니다. 12년 만에 이혼 소송 후에 살은 다 빠지고 몸은 쇠약해졌고 당뇨도 있어요. 가끔 저혈당으로 두서너 번 응급실에 갔습니다.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까 심장이 졸이고 애가 탑니다. 속 울렁거림에 원인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 사연 주셨습니다.
1: 참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6190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0: 아멘.
1: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오니 큰 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의 삶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해 주시고
0: 아멘.
1: 나오미에게는 룻을 붙여주셨고 또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오미에게도 주여 다윗을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가문으로 역사 쓰는 것처럼 이 가정에도 이 딸에게도 주님이 치료로 회복으로 아버지 다시 복받는 길로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주님의 손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술을 먹지 않고 우리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내 몸속에 마음속에 이런 모든 하나님 잘못된 것도 좋게 치료해 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먹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속 울렁거림이 없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생활에 변화가 오고 삶에 변화가 오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워 자는 것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0: 아멘.
1: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수로버니에게 여자에게도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처럼 아버지 6190님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큰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네, 6190님의 따님이요. 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통과해내서 정말 빛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인생길을 앞으로 더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의 기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0: 다음 기도 사연은요, 9178님의 사연인데요. 가족구원을 위한 기도 사연을 주셨어요.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해 주세요.
1: 네, 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0: 네,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 차례 함께 기도했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간수장이에게 주님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9178님 주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빠와 언니와 남동생, 하나님 강봉철, 강나영, 강간효, 강아름, 하나님 가족을 이제 하나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 좀 만나지게 하시고,
0: 아멘.
1: 또 바울 같은 이런 일꾼들 만나셔서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세례받는 역사, 아버지 식탁을 차려주고 함께 먹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금식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이런 묶여있는 것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 구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강봉철, 하나님 강나영, 강간효, 강아름, 하나님 여동생, 남동생, 언니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강봉철님도 하나님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 됨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잘 붙여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와 교회 나가는 역사가 또 세례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족 구원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구하는 이마다
1: 아멘.
0: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 아멘.
0: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믿습니다.
0: 오늘 마지막 기도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의 사연인데요. 제 자신이 너무 가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회복되고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의심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도 너무 아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렇게 또 믿음도 우리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예.
0: 주님.
1: 우리 익명으로 드린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삶의 목적 또 내 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형상과 또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심히 막적하시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복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 마음 중심, 내 마음대로 가자는 대로 가지 말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하면 길이 보이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맡기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항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0: 주여.
1: 이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과 한가 몸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삶의 의욕을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한가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평강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잘 먹고 잘 자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기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 생명샘교회 박성호 목사님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4장의 말씀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버린 일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정독 스룹바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전 공사는 기초만 놓인 채 무려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성전의 터, 그리고 무너진 성벽,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 그리고 페르시아의 압박 속에 그는 어떤 희망도 가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은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가로막은 큰 산을 허무시고 마침내 은혜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들에게 먼저 순금 등대잔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등대잔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관을 통해 일곱 등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서 있는데 금기름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그 그릇을 채워냅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너진 터와 대적들의 위협과 같은 현실의 벽에 갇혀버립니다. 그때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꺼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멈춰진 공사 현장이 전부가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생명의 기름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공급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있습니다. 절망의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바로 이것 믿음입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하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군사력이나 재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개인의 어떤 자질,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영,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신 그 생기의 영, 오순절 모든 제자들을 불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성령입니다. 한 소년이 마당에서 무거운 바위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땀투성이가 되어 주저앉아 있는 소년에게 아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힘을 다 사용했느냐? 네, 저는 모든 힘을 다 썼지만 안 돼요. 전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0: 말합니다. 아니야, 넌 내게 가진 모든 힘을 쓰지 않았단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잖니. 바로 이 소년의 모습이 스룹바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스룹바벨에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영이면, 내 아버지의 영이면 충분하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부딪혀보지만 실패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산을 멈추라 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면 그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압도적인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 큰 산들을 호통하시며 스룹바벨이 일어나 걸을 때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산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그 길을 평지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겐 친히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내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이 성전이 작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눈으로 그들을 다 판단할 것이다. 참으로 스룹바벨에겐 정말 눈물이 나는 하나님의 위로요,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15년이라는 시간은 완벽한 실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로 버티고 있는 초라한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반드시 주목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언젠가 스룹바벨의 눈앞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머릿돌을 세우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외칠까요? 오늘 본문 7절에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스룹바벨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라고 자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여, 오직 은혜여 라고 외쳤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최후의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환상의 마지막은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끊임없이 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직분, 왕과 제사장은 훗날 참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기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15년, 그 거대한 큰 산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무너진 채 방치된 삶의 터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오직 주의 영으로 평지가 될 것이다. 나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큰 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직 우리 입술에 은혜와 찬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0: 함께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급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독교계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시정 출범을 축하하고 부산의 발전과 영적 회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민선 9기 취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박상철 대표회장은 정직과 공정, 청렴을 바탕으로 한 다니엘 프로젝트 리더십을 제안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교계의 협력을 요청하고 부산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복지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지방의 한 소형교회가 재개발 수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체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서강 감리교회는 지난 1998년 개척된 이후 4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았으나 인근 6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로 올해 안으로 예배당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진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제곱미터당 500만 원까지 치솟은 주변 부지 시세에 비해 시행사의 보상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역 중단을 우려했습니다. 황미숙 사모는 2020년부터 감정평가와 이의신청을 반복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쫓겨나는 심정이라며 시골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모판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도 복리시설로 인정해 대체 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으나 소형교회들은 관행과 법률 지원 부재에 가로막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회가 원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고 다음 세대 돌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탈북민 성도들의 영적 안식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공간을 접경 지역에 건립했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 탈북민 전용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건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재상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바탕으로 기존 정부 관사를 매입해 숙식용 공간 5개실과 전용 채플실을 조성했으며 고향에 지척을 둔 탈북민들이 쉼과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정했습니다. 교회 측은 올해 탈북민 연대사역인 남북식당에 이어 쉼터까지 마련된 만큼 이 공간을 북한 선교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70세 이상 성도 40여 명을 초청해

0: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드림 시니어의 봄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령 91세 참가자를 비롯한 어르신 성도들은 신앙 자서전 작성과 버킷리스트 발표, 안마 서비스와 레크레이션에 참여했으며 청장년 성도 6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한 달 전부터 기도회로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김광년 담임 목사와 교회 측은 교회를 일궈온 노년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사회 비기독교인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통 교계 차원의 실천적 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2: 그동안 단디 보이소에 나와 2단에게 휘둘릴 뻔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한 기운이 도는데요.
3: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 2단에게 넘어갈 뻔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 맞나요?
4: 아이고, 맞다. 아이고, 니는 누구?
3: 아,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4: 아, 민호.
3: 예, 저희 그 길거리에서 무료 성경 공부 같이 하자던 민 자매님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4: 아이고야, 맞다. 아니, 누군지 알겠네. 아, 예. 그래. 아유, 하여간, 여자는 얼굴이 다가 아닌데, 예쁘다고 정신이 팔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3: 아, 절대 안 되죠.
4: 그렇지.
5: 아니,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죠.
4: 어, 야, 니는 누구?
5: 아, 저는 제대하고 해외봉사 가려고 했다가 이단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들어가 고생하다가 나온.
4: 아이고야, 그 성호 아이가, 응? 그 이단 단체인 거 눈치채고 나오려고 했는데, 응? 안 놔주니까 뭐 직업군인 한다고 막 도망쳐 나온 그 청년 아이가.
5: 네, 맞습니다. 아우, 저의 이렇게 착 하고 선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3: 아,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봉사하는 사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여자분들한테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5: 아이고, 갑자기 목이 마르지.
4: 부끄러운 건 안 와보네, 응?
5: 아, 그러는 어르신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4: 나? 내는 당당하지. 무료 건강강좌 왔다가 기적의 젊은 에너지 음료수 준다고 뻥치는 걸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오건사다. 내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막 홀리려고 말이다. 응.
3: 오, 진짜 용감하시네요. 아, 하여간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착해 보이는데
4: 양의 탈을 쓴 늑댕기라.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겨내고 교회로 다시 모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4: 아이고, 맞다. 잘했다. 우리 참말로 장하다. 응?
6: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새로운 진리, 진정한 치유, 특별한 구원이란 이런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그 끝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3: 아,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딱 속기가 좋더라고요.
6: 자, 잊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연애도 건강도 교회가 바로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앞으로도 혼자 헤매지 말고 끝까지 교회에서 함께 합시다.
2: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가 발 딛고 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숨어든 이단들을 모두
7: 단디!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 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부활에 이르려는 바울의 열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지금 일본 총리가 다카이치 시나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총리인데 이분이 1961년생이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을 거의 자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잔다 그래요. 하루에 한두 시간을 자고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열심을 일본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지금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일본 국민들이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4시간을 잤다, 많이 잤다는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잠을 적게 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일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은 유력한 어느 정치인이 잠을 적게 잔 것으로 인기를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적 지지를 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일본에도 안정되어 있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환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이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뭔가 그렇게 그만큼 잘 되지를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열심히 다는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심이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상당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런 열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에 최일선에 나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 강렬한 열망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신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알고 무엇인가 미혹되어서 유대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시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주장대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데 두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는지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열망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활에 이르려는 열망은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무엇이 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무엇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의 효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이르려는 바울의 열망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의 감격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감격에서 혹시나 자신이 느슨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려는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에 좀 들어볼까 싶어서 주변의 사람을 수소문해서 생일을 알아보고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사랑을 결혼 이후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왜 안 궁금해집니까? 그렇게 궁금해 해놔놓고 결혼하고 나면 왜 안 궁금해지느냐? 그러니까 누가 잡은 물고기 신경 쓰는 사람 어디냐? 자기 부인을 물고기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거나 무의미한 그리고 재미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결혼을 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배우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를 두고 곁눈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보인다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결코 나는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당신을 알 만큼 다 알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무엇이 그의 관심사인지 항상 궁금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로부터 혹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그 식당을 가만히 봐놨다가 다음에 꼭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데리고 거기 한번 가요. 여러분 보니까 그런 분들 많네. 표정이 그래 보이네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영적 신부로 삼아주셨는지 그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그 불러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바울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다툼이 잦은 그런 가정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만하면 잘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잘 못하느냐. 행복이 묻어나는 가정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보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또 상대방에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최선이고 참 고맙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내가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당신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대화가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된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온 삶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주님께 붙잡혀 살았지만은 그것 생각지 않고 앞으로 주님께 더 붙잡혀서 주님께 더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당시 헬라 세계에서 자주 열렸던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는 출발을 선에서 뛰어나가는 그 순간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출발선 이전에 내가 얼마나 잘 뛰었는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거기에도 잊어야 돼요. 오직 도착점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뭘 했고 내가 예전에 뭘 했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페이스를 잃으면 잘못하면 끝까지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지난 봄에 4월 19일입니다. 미국 델리웨이주. 여러분 델리웨이주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델리웨이주에서 거기가 필라델피아 있는 곳 좀 밑에 있는 곳인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카슨 멜로라는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오니까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막 이러니까 결승선 놨다고 야 내가 1등으로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저 결승선 바로 앞에 놨다고 막 손을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뒤에서 한 선수가 치고 나가서 그 선수가 1등 해버린 거예요. 1초 차이로. 아직까지 결승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승리를 자축하면서 세리머니를 벌린 그 사람 옆으로 다른 사람이 끝까지 따라붙다가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추월 해가지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는데 그래가지고 1등 한 줄 알았더니 2등 했어요. 여러분 2등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2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문난 부끄러운 2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델리웨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까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자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오늘 최선을 다해야 참으로 귀한 상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표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예를 쓰는 것과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전 대단한 분들 가운데서 언어가 거친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거친다는 것은 그 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이 겸비한 부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함께 더불어,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경쟁사회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 같은 마음 아니면 큰 형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로 형님 여러 분 계시지만 과거에 보니까 큰 형님 좀 다르더라고요. 큰 형님은 절대로 저를 질투하지 않아요. 어쨌든지 뭐 잘하면 마치 아들 보듯이 동생을 말이지 좀 다르게 봐요. 그 큰 형님 돌아가셨어요. 사촌 형님이 있는데 사촌 둘째 형님, 큰 형님, 둘째 형님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큰 형님 돌아가시니까 둘째 형님이 큰 형님하고 똑같아졌어요. 동생을 바라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 어떻게 요즘은 괜찮은가 뭐 어떤가 그런데 그 밑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큰형님 되시고 큰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 또 하나가 일이에요.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바울사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결혼관계로 본다면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고 다음은 신랑과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했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는 완벽한 자란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신앙 경주에서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차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아무개야 참 예 썼다. 참 예를 썼네. 그렇게 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내 행편 따라 다 살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되면은 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네 나름대로 애썼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덮어 씌워 주시긴 주실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승리의 삶은 사실 알

0: 알고 보면은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할 때 그 부활의 날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부활의 날이 너무나 기대되어 바울처럼 끝까지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행복하게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아, 날씨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 또 특별히 한낮 이 시간에 날씨는 참 덥습니다. 뭐 기록적인 폭염이란 말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지금 다 느끼고 있을 만큼 특히 영남 지역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펄펄 끓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온열 환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시원한 곳에 좀 쉬시며 오늘 또 방송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좀 시원하게 이 무더위를 잘 넘기실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비단은 500년을 가고 한지는 1000년을 간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한지 종이가 특별히 우리나라 이 종이 옛날부터 한지가 고려 한지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역사학자들의 그 너튜브 영상을 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서도 뭐 중국에서도 심지어 이 바티칸에서도 이 고려 한지를 최고의 종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종이로 삼았대요. 그런데 그 한지가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본래 그 당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 십자로 겹치도록 계속 그 만들어가는 우리의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에도 잘 찢어지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뭔가에 흔들려 위기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그 순간 고난의 파도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결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천년을 버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단어가 이 연단입니다.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연단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인스피릿 워십 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907님이 즐거운 흥겨운 찬양 어깨가 들썩입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어깨를 들썩이며 또 우리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찬양 좀 그렇게 우리 더위가 물러갈 만큼 우리 영혼이 시원하라고 좀 흥겨운 찬양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가 연단입니다. 0672님이 연단 동의합니다 하고 남겨주셨고요. 9507님 늘 단단한 연단, 예, 견고하게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남겨주셨습니다. 1548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에 연단이 와도 평안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좀 빗나갔다면, 주님께로부터 빗나갔다면, 그러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시선의 전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연단, 여러분 문자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연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907님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찬양여행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안찬용 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어요. 907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는데 907님이 토요일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있으셔서 숨쉬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그런데 손을 대고 기도하니 완전 편안해지셨다고 약도 안 먹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을 경험하셨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 놀라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아픈. 그러면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상이 오히려 이 통증을 더 그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우리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당장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근데 907님은 그 순간에 야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할 생각이 드셨고 또 그걸 직접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지시는 평안을 누리셨다. 예, 이것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되신 거잖아요. 또 이런 시간이 혹 온다고 해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일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좀 강화시키는 말하자면 선순환되게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늘은 잔잔하게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듣고 왔는데 또 귀한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는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을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겐 이 단어는 약간 불편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빵 만드시는 제빵사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 일단 밀가루로 반죽을 치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이 되면 반죽이 좀 뻣뻣해지고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온대요. 그때 제빵사들은 반죽을 억지로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잠깐 멈추고요. 젖은 수건을 그 반죽 위에 덮어둔답니다. 일종의 휴지기, 오톨레즈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신기하게도 그 반죽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수분을 흡수해서 부드럽고 또 얇게 늘어나는 그런 탄력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뻣뻣해지고 여유가 끊어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여유를 잃어버리고 요즘 같은 이 막 더울 때 막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우리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여유가 점점 사라질 때 그때는 뭔가를 억지로 해내려고 마음을 막 짜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그냥 그 감정 그 느낌을 덮어두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제빵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시간. 여러분 이게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찬양여행이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찬양여행의 이 시간과 함께 하시며 어쩌면 잠깐의 쉼의 시간이 다시 여러분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여유가 좀 더 생겨나고 내 내면의 영적인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연단이라고 참여하시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이런 쉼과 회복의 시간, 하나님 주시는 시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연단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5204님이 연단이라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는 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단을 주시는 주님,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로마서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좀 전에 우리 달리기라고 하는 찬양, 웨이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오이공사님이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또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삶, 우리 모두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907님이 처녀 때는 아마 결혼 전 말씀하시겠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사람 시선이 두려우셨었대요. 그런데 주님을 깊이 알고 나서는 담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농담입니다. 예, 혹시 결혼하시고 아줌마가 되셔. 예, 주님이 완전 멋지신 주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죠? 우리 주님 완전 멋지신 분,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지요. 오늘 문자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시오. 오늘 문자의 주제는 연단이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연단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브라운 워십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듣고 왔고요. 편곡이 좀 독특하지만 또 이 오후에 함께 들을 만한 찬양 아닌가 해서 선곡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멈추면 큰일 나죠. 그렇죠. 또 심장이 멈출까 봐 우린 걱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래로 우린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밀리미터 초 뭐 이런 아주 작은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만큼 심장이요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는 쉬어가는 시간이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심장이 우리는 눈치 못 채는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쉰다. 하나님은 참 인체를 온 뭐 천지 만물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심장도 쉬어간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해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할 것처럼 그리고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조급해져요. 아,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간,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이 심장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내 영혼의 휴식을 결단하는 그런 이 남아있는 오후 시간 여러분에게 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겨드리고 오후에 여러분 뭐 일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 뭐 일하셔야죠. 그렇지만 마음은 영혼은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쉼의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를 오히려 더 힘나게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가능한 빨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처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된다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빠른 응답보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고 왜 아직도 응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3편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네 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일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십자가 또 부활사건도 모두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에

0: 곧바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는 기도 응답이 있으시지요. 응답이 늦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내일, 모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기보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단어가 하물며,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들은 억지로 내가 붙잡아서 얻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잖아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바울이 또다시 그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그 질병을 평생 품고 살았을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높은 은혜,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바울은 경험한 거죠. 셋째,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고요. 그릇이 넓어지는 시간, 성품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연단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불순물을 태워서 더욱 순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은 작은 믿음에 머물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죠?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속도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결코 늦지 않으셔요.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0: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6화 선한 사람

0: 에, 대충 먹고 들어가자.
1: 네? 여기서요?
0: 그럼 뭐 항상 거하게 차려놓고 물 줄 알았나?
1: 아니 그래도 눈밭에 그냥 앉아요.
0: 싫으면 서서 먹든지.
2: 자, 이 점심 받아라.
1: 에? 이게 전부예요? 엄청 배고픈데.
2: 처음이냐? 에이. 자, 오늘만 두 개.
1: 감사합니다.
2: 그나마 바람 덜 불어서 앉아 먹지. 원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로 들어가.
1: 아니 밥도 안 먹고 이래요?
3: 밥보다 할당량이 먼저야.
1: 근데 주먹바 이거 몇 개 먹고 힘이나 쓰겠어요?
0: 우리 말이 맞노? 어? 다 먹었으면 내 따라왔나?
1: 네, 아직 먹는 중인데요.
0: 그럼 빨리 처먹든지. 주둥이 그만 털고.
1: 네.
3: 첫날이라 그나마 좋게 봐주는 거야. 내일부턴 얄짤 없어. 얼른 먹어. 다 꽁꽁 얼기 전에.
4: 아, 신입이가 반찬 타령하나. 가면 시원한 누남 좀 들이지 와.
1: 네? 어?
4: 한번 먹어봐. 시원하고 배부른 게.
1: 어? 뭐, 이거 그냥 딱딱한 얼음인데요?
4: 얼음이 얼음 맛이지 뭐 달달할 줄 알았더나. 그냥 김치다 생각하고 먹으면 김치인기라. 안 그나?
5: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얼어붙은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한 사람. 그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다.
0: 니 똑띠 들으래. 이 전등 꺼지면 니 목숨도 꺼지는 기다. 알겠나? 허리 팍 굽히고 내 뒤꿈치 잘 보고 따라온나.
1: 네.
2: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못 가면 우리가 더 고생이야.
3: 너무 겁주지 마요. 처음인데.
4: 뭐 꼭 겁먹은 토끼가 너. 마이 무섭나. 어? 괜찮다. 걸리적거리면 내 뒤에서 발로 차줬구만.
3: 아니, 성님도 그만 좀 놀려요.
4: 뭐 내가 뭘 했다고.
5: 검은 굴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축축하고 눅눅했다. 머리 위에 달린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곡괭이 소리가 울리고 칼날 같은 석탄 가루가 목을 긁었다.
1: 저기 잠시만. 저기요. 잠시만요.
0: 뭐하노? 저거 잡아라.
3: 야, 야, 정신 차려. 어? 숨 쉬어. 숨. 어?
0: 물 가져왔나? 물.
3: 물 여기 있어요.
4: 아이고 뭐 이까다 숨 넘어가겠다. 얼른 끌어내서.
0: 여기서 문제 같은 게 왔으면. 아 뭐하노? 누구 자리 좀 잡아라.
3: 예, 예. 제가 발 잡았어요.
0: 이 약구를 와 여보를 보낸 게.
4: 야 임마. 야 임마 눈 좀 똑바로 뜨봐라. 어?
1: 섹시야.
4: 어, 엄마. 엄마야 얘 지금 뭐라카노 내보고 섹시라겠나.
0: 아 못들어. 얼른 잡아 당겨.
5: 그날 갱도 안에서 쓰러진 그는 동료들의 희생으로 겨우 땅 위로 나올 수 있었다. 그가 눈뜬 곳은 허름한 집의 작은 방, 탄내가 가득한 곳이었다.

0: 잠잘 깼는갑다.
1: 어? 아, 죄송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서.
2: 자, 마시라. 동치미 국물 그 귀한 기다. 흘리지 말고 다 마시라.
0: 아이고, 매, 내 조상치를까 어찌나 조마조마하든지.
1: 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0: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어떻게 나왔겠노? 저 아재야가 들쳐매고 나왔지. 딴 사람이었으면 본척도 안 했을게라. 저 아재니까 살려주지.
2: 니는 그런 말을 뭐하러 하노?
0: 뭐 내 틀린 말 했나? 뭐 갱도서 지 몸만은 못 챙기면 니만 죽는 거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기다. 알겠나?
1: 네, 죄송합니다. 제가 힘쓰는 건 자신 있었는데.
2: 그 안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서 극한다. 일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열심히 말고 요령껏 눈치껏 해라. 요령은

0: 놈은 니처럼 바로 쓰러져 본다. 알겠나?
1: 네, 감사합니다.
0: 새 신랑이면 살아서 돌아가야 할까 아이가.
1: 어떻게 하셨어요?
0: 암만 정신없어도 그렇지. 안 나보고 색실하겠으면 어쩌노?
1: 제가요?
2: 내가 섹시 맨키론 곱긴 하지.
1: 제가 그랬다고요?
3: 다음날 새벽, 눈보라가 잦아들기도 전에 갱도 앞은 교대 인원의 발걸음이 몰린다. 쓰러졌던 어린 남자도 무거운 곡괭이를 메고 다시 줄에 서 있다.
4: 쟤 살아있네?
5: 쟤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우.
4: 야, 내가 주먹밥 한개더 줬는데 어제 픽 쓰러지더라?
1: 그게.
4: 오늘도 못 버틸 것 같으면 가서 못 하겠다고 그냥 딴데 가.
5: 오늘 우리 누구 때문에 할당량 밀려서 두 배로 캐야 되는 거 알지?
1: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려고요.
4: 그래. 어떻게든 끝까지 버틴다 생각하고, 응?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갈아 넣어. 그래도 살똥말똥이야.
5: 쓰러질 거면 미리 말하든지. 이번엔 그냥 죽게 놔둘 참이거든?
2: 그만들 좀 하거라 하죠. 힘들게 붙여놓은 목숨인데.
0: 다들 버텨 가! 얼른! 원래 처음엔 다 쓰러져. 지들도 다 쓰러져 봐놓고는 생색은. 고향이 어디라 했지?
1: 정읍이요.
0: 정읍이 어딨노?
1: 전라북도요.
0: 니도 모집 공고 보고 왔더나? 응? 돈 벌게 해준다는 말 믿고.
1: 아니요. 징용통지서 받고 왔어요.
0: 그러면 니는 끌려온 기가?
1: 네. 어느 날 주재소에서 순경이 와서는 대동아 전쟁 마지막 결전이다. 탄광서 6개월만 일해라. 이 얘기 듣고 어쩔 수 없이 열차에 탔죠. 근데 계약서엔 3년이 적혀 있더라고요. 억울하다고 항의했는데 이미 사인했다고 때리고 묻고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저씨는요?
0: 우런 여우면 돈이 된다 캐서 따라왔더만 징역살이가 따로 없다.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 푼도 받은 적 없대.
1: 여기서 2년을 버티셨다고요?
0: 내도 시간이 이래 지난 줄 몰랐지. 요 며칠 전 나를 꼽아보니 2년하고도 석 달째다.
1: 저희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0: 있었으면 내 이러고 있겠나. 어쩌다 제일 지옥 같은 갱도로 끌려왔노.
3: 아저씨의 말처럼 갱도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어린 남자의 몸 또한 금세 망가져갔다. 허리를 굽힌 채 일하기도 하고 기어다니며 일하다 보니 몸 어디도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조금 달랐다.
0: 엄마, 네 지금 거기서 뭐하노?
1: 네? 여기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0: 그래서?
1: 누가 잘못 잡고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여기 기둥 하나 대놓으려고요.
0: 뭐?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1: 얼른 이것만 설치하고 갈게요. 먼저 드세요.
4: 저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5: 뭐 하긴요. 기둥 설치한대잖아요. 안 흔들리게.
4: 저럴 힘 있으면 가서 탄이나 더 캐라고 하지.
5: 대말이요.
2: 근데 저 지날 때마다 불안불안했다. 왜저 진작 저 생각을 안 했지? 어?
6: 다 됐나?
1: 예. 이제 안 흔들려요. 주님,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2: 설마 혼자 좀 뭐라 중얼거리노?
0: 엄마, 너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노? 응?
1: 괜히 저기 놔뒀다가 누구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0: 누구 다칠까봐 했단 기가?
1: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고향 돌아가셔야죠. 모두 살아서요.
2: 그러면 그 내리막길 밧줄도 네가 한 기가?
1: 네. 위험하다 싶은 곳은 다 손보려고요.
0: 네가 와. 니도 힘들 텐데.
1: 형님, 누님들도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저를 끌어올려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해서요.
3: 신참의 입에서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은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6화 선한 사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 그리고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신칭의 다섯 번째 복음에 기반한 실존 심층 심리학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6장 7장 두 장을 보노라면요 이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용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특별히 설명하라고 하면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쏭달쏭 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왜냐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나 있죠. 나 나라는 개인 실존의 심리 깊은 곳을 하나님이 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도 나 스스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내 속에 깊은 것을 들춰내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러니 이게 난데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자신의 실존 심층 심리학,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하여 최대한 일단 이성적으로 귀로 알아듣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해볼게요. 네. 잘 따라와 주십사 부탁하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나, 로마서 7장에 있는 나, 그 두 나의 심층으로 이제 여러분 모시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0: 다 먼저 6장이요. 시작은 3절과 4절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거기에 보면 세례가 있어요. 한번 잘 봐주세요.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0: 그러므로 내가 해도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이고 장사되었다.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거의 다 받으셨죠.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원 단어는 침례입니다. 침례 교단 들어보셨죠? 예, 침례가 원 단어 의미입니다. 침례가 뜻이 뭐냐? 온 몸을 물에 푹 잠기는 것 말합니다. 물에 푹 잠기는 이 행위가 뭐냐? 나의 인생 전체가 물에 빠져 죽은 수장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침례로 물에 빠져 죽는 나 있죠? 이 나를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나의 옛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물에 푹 잠길 때 나의 옛사람 있죠? 옛 기질, 성질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저 구절 내 고백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0: 잘 보세요.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 네. 여러분 십자가가 두 문양이 있어요. 두 문양. 하나인데 동전처럼 양쪽 문양이 서로 다른 두 문양이 있다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앞문양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또 이 뒷문양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달린 십자가예요. 예, 이렇듯 여러분 십자가는요 앞문양만 있는 게 아니고 뒷문양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입체적인 십자가예요. 자 먼저 앞문양의 십자가 신앙요.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 신앙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강점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계속 감사 고백을 너무나 잘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신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은연중에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있고 나를 위해 천국의 약속이 있고 할렐루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허나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성향하고 혼합될 그래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신앙이 신앙입니다. 반면에요 자 뒷문양의 십자가 신앙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 신앙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을 항시 브레이크를 걸어요. 자기가 나오려면 항시 이 신앙은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교회생활을 다 하려고 몸부림쳐요.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대소사의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건 앞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대로 안 풀어진다고 빠르르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재해석하려고 그래. 다음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6장 7절을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0: 잘 보세요. 노란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누가요? 누가요? 죽은 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죽은 자가. 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지난주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하는 십자가 이미 보이는 거예요.

0: 여러분, 이 지점에 이르러셔야 이게 진짜 온전한 십자가고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결국 나의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감사하다, 이것도 믿으셔야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를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지. 나의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젠 나도 죽었어.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두 문양을 같이 온전하게 받아야 되고요. 이 십자가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죽었다. 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오기 전까지 기질 확 부리고 왔는데. 로마서 6장에 나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사님 6장 5절 읽어주시겠어요?
1: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0: 십자가랑 연합이 돼 있으면 내가 부활도 연합이 된다 소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나갈게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받고 싶죠. 십자가랑 연합이 안 돼 있으면 부활의 축복과 영광 못 받아요. 자, 다시 세례로 갈게요. 여러분, 세례에서 물에 푹 잠겼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 부활을 의미해요. 침례 중에 물에 푹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나는 뭐냐?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요. 그런즉
1: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0: 예. 이렇듯 세례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에요. 자, 이 자리 여러분, 대부분은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겠지만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의인들은 이 세례 예식과 상관없이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자, 이 구절은 오늘 우리 첫 번째 설교 본문 구절이죠. 예, 길지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0: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죠? 그렇기에 나 역시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셔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동시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셨죠. 그러니 나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새 것이 되었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행적,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래, 뭐 까짓것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령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말합니다. 진실이 말합니다. 네가 죽었다. 또 너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것 되었다. 이게요 여러분, 현실에 반하는 일이에요. 현실에 반하는 일로서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근데 믿으래요. 여기를 찌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사건은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러나 현재 사건은, 아, 아닌데. 아닌데. 이건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셔야 의인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이나 정리할게요. 나 죽었다. 나 옛사람 죽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양면 봤어요. 그죠? 이제 바로 이어서요. 다음 스텝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아리송해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으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축도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화가 집에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확 짜증내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뭐 죽기는커녕 내가 새것이 되었다고요? 뭐 새것이 되기는커녕 오늘 설교 듣고 가서는

0: 옛사람의 성질 기질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성경용어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어때요? 집에 가서 확 쏟아진다니까요. 이거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럴 거야. 너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니 그게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0: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요. 자, 앞에 보세요. 목사. 정말 선을 행하기를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요. 악이. 악이 있다는 것. 악이요. 자, 여기서 악이라는 게 도덕적, 윤리적 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고대 경전, 동양 경전의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악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반대되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라고 번역하면 더 히브리적으로 정밀한 번역입니다.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영어로 굿이에요. 굿. 여러분, 성경 속의 악이란 윤리, 도덕적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 일체를 말합니다. 내면의 동기로부터 하여 실적인 액션까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악인데 그 악이 예수님 믿는, 잘 믿는 내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악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바로 그 앞구절입니다. 앞구절 20절 말씀. 집사님.
1: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0: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기질을 부리면, 자 보세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나래요, 내가 아니래요. 아리까리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욕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화를 내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리까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리까리한 거 설명해 드립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 이 역시 도덕적 죄의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내 속에 그하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원죄는 내 속 가장 중심부에 그하는 죄이면서 이것이 아담 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겁니다. 이게 나랑 이렇게 구별되어 설교로 설명되기는 해요. 구별되어 설교로 설명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와 독립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나랑 일체가 되어 있는, 소위 제 용어로 말할게요, 이위일체란 같은 그런 거예요. 나이면서도 나와 구별되어 설명되는, 그러나 내 중심 속에 거하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리고 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이 악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시퍼렇게 살아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기질, 내 혈기 극화돼서 내 살기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는 게 이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나인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나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 신자들이든 기독 신자들이든 이 모든 종교 신자들은요, 이를 하나님의 율법 행실로 어쨌거나 제어해 보려고 시도해요. 예, 그런 시도의 진정성, 그런 동기, 사람이 보기 아주 거룩하고 가상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나와 이위일체로 가는 그 자기 중심성의 죄가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옥죄어 죽여버려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춰 보여주세요. 그게 7장 11절이에요.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0: 아리송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싶어요. 그래서 계명도 알았어요. 어떤 계명? 사랑해라, 겸손해라, 구제해라, 기도하라, 헌금해라, 봉사하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짐을 해요. 그래, 내가 이걸 지켜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지 하는 순간 가상해요, 고상해요, 예뻐요. 하지만 내 속에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어떻게 하느냐, 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오래전 뱀이 하와에게 속인 것처럼, 속삭인 것처럼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의 행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보려고 했어. 이런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보다 못한 저 목사, 장로, 집사, 저보단 좀 나.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던 나의 가상한 노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작용해서 이 순수한 내 믿음을 율법주의적 믿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죽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자기 중심성의 죄가 그 율법의 계명으로 나를 속여 그렇게 나를 죽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말 자기밖에 지밖에 모르는 그 못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참으로 노력하는 신자들 안에, 종교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저쪽은 교회 밖, 저쪽은 지가 엄청나게 극악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여기서는 종교를 포장해서 교묘하게 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저놈이 더 못된 놈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한다고 우리가 시작을 해요. 잘하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요,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기 위하여, 내가 내 스스로 보람 차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근 칭찬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회로 삼아,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율법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의라는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유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관상 고상해요. 외관상 멋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평생토록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능력, 치유, 기적, 귀신 쫓아냄 그러면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을 보고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통탄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낸단 말이냐. 뭐예요? 내면의 영적 분열 증세예요. 조율적 증세예요. 통탄해하는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로마서 7장은 이래 끝나요.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복음 진실, 그 복음 진실과 무엇인걸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현실, 진실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자신에서 통탄해하는 것으로 해서 로마서 7장은 끝나요. 그래서 7장까지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8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7장까지만 오늘 설교인데 7장에서 끝나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자, 이제 여러분, 로마서 6, 7장이 왜 나의 내면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하는 죄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그만큼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나와 이위일체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 6, 7장을요, 이제 의료기로 제가 비유할게요. 심층 MRI로 삼아서 내 심령의 가장 깊숙한 심층부를 찍어가지고 환자되는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진기와 엑스레이로 잡아낼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반면에 장기 속을 단면으로 잘라 세포의 미세한 조직까지 들춰내는 MRI로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 생명에 치명적인 거예요. 장기 깊숙한 암세포 같은 게 이런 것이죠. 로마서 6, 7장은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 깊

깊은 심청 속에 거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를 들춰내요. 자자자, 너희의 심리가 이렇다? 보거라, 진단한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명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 보는 거 알겠지? 너희의 표면의 심리 신앙이 아니야? 심층 신앙이야? 그거 보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푸념이 나올 법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 그저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믿고 복받으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아,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 저는 머리 복잡한 거 싫습니다. 예, 나올 법한 푸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표층이 아니라 심층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셔요. 표층은 엑스레이면 돼요. 왜 MRI 찍는데? 심층으로 들어가시려고요. 가장 중심에 거하는 죄, 가장 중심성의 원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MRI를 찍어서 고발하고 들춰내고 그리고 그거를 치료함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에 자리 잡기를 바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 7장을 통해서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 있는 심층을 이렇게 들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요. 니들이 이렇다? 김희식 목사야 고상한 척하지만 너 이렇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사람 눈에 보이는 표층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종교생활만 한다면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복음서에 나와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깊은 내면의 싸움, 아무도 보지 않는 속싸움을 포기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십일조 잘하고 절기 지키고 성전 봉사 잘하고,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성전 예배 제사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결과가 뭐였죠? 예, 외관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예수님의 저주였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영적 맹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보이는 표층 신앙생활만 신앙생활이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요, 율법주의적 믿음에 기반한 바리새적 신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이한 역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어요.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속의 나를 알려드렸어요.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죄가 대속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통해서 십자가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위의 것을 믿는다면 밑의 것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가 누구냐?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의 나요.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을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의인 되었다.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면 다음 복음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꿈틀거리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죽은 거 아무리 만지져버리세요, 꿈틀 안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꿈틀거리고 반응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묵직하죠? 기분이 약간 상하기도 하죠? 그게 여러분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는 죽었다. 난 죽었다. 자, 로마서 7장에 나, 두 번째 정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나는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에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위일체가 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하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까지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수행하면 할수록

0: 내 속에 그 원죄가 율법을 죄로 삼아 그 순수한 나의 믿음을 율법주의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내면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나서 한 말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6장 7장 제가 보기엔 제 용어입니다. 심층 MRI입니다. 의사 되시는 하나님은 로마서 6, 7장을 심층 MRI로 삼아 나의 심층을 찍어 지금 나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표면 신앙이 아닌 심층 신앙이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적 신앙이 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심층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심층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기품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요 로마서 8장을 할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된 부분에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 번 읽고 오시면 설교가 확 다르게 들어올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내십시오. 현실상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이위일체이지만 나는 죽었고 나는 새것이 되었다. 이 복음 진실을 굳건히 믿고 그 복음 진실을 항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울림과 공명이 있는 로마서의 의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번 주 애들 방학도 했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가서는 또 어디 맛집을 갈까?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든 같이 간 지인이든

그 맛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는데 나도 궁금하고 맛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내가 소개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쫙 펴집니다. 맛있다는 소리가 없으면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만족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는 맞는 음식이 누구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 문제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대부분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의 문제죠. 이건 누구에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더운 날 이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부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부흥 찬양 함께 출발해보죠.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 세계라에서는 교회 방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 방학을 했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혼돈하면 안 된다. 학교 방학만 해야 돼요. 교회 방학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주부터인가 거의 이제 방학을 했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여기저기 떠나고, 여기저기 맛집 가는데, 누구에겐 맛있고, 누구에겐 맛없고, 맛없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바로 말씀드린 진리. 이거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안 맞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맞는 그렇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시작되는 부흥 찬양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전도여행 수련회 해외 선교여행 떠나는 모든 분들 그곳의 부흥도 꿈꾸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흥도 꿈꾸면서 이곳저곳 떠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전도여행 갔는데 내가 부흥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진리 이제 오프닝을 쓰면서 첫 곡 이거 골랐는데 두 번째 곡은 이 곡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죠? 기독교 교회 가면은 답답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예전 수련회, 예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0: 깨돌이와 찬양하는 아이들 앨범에서 나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께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거는 또 100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 업로드하십시오. 다운로드하십시오.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하면은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5560번님이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도, 그리고 수원에서 6089번님도 청년부가 태국으로 어제 선교를 떠났군요. 청년부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여기저기 가장 더울 때, 예, 가장 힘들 때, 가장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8845번님도, 창원에서 2850번님 마른 장마라 비도 너무 간절하다고, 찜통더위 지쳐가는 오늘 단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찜통더위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에서 0417번님 지난번 2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어제 저희 교회로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내내 울기만 하는데 손을 꼭 잡아줬다고. 그러시구나. 어유, 우리 언니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0417번님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제가 나중에 꼭 통화를 꼭 해봐야겠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미용실 우리 원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이 미용실 단골이신 것 같아요. 자, 미용실 원장님 김문희 원장님이시네. 김문희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손님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문희 원장님 맞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예.
1: 행운에 당첨됐나요?
0: 와, 지금 어떻게 그 미용실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전화가 갈 거라고 우리 김영민님이 얘기하셨죠?
1: 네, 절친이에요, 언니예요.
0: 언니구나. 네. 지금 시간에 어떻게 손님이 없으세요?
1: 아, 오늘 휴무라서.
0: 아, 오늘 휴무. 다행히도.
1: 제가 샵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전화 기다렸어요.
0: 잠깐 기다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오늘 네. 휴무여가지고.
1: 아, 네.
0: 원래 이렇게 말투가 그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하시나 봐요. 예? 네?
1: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0: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뭐 이렇게
1: 막 하다 보니.
0: 아, 혹시 지금 오늘 이거 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들었나요?
1: 네.
0: 아, 그래서 좀 더 네. 이렇게 더 좀 친절하게.
1: 기다리세요. 원래 친절합니다.
0: 원래 친절한데. 어디 네. 계세요? 미용실 어디입니까?
1: 강동구 예. 길동에 있습니다.
0: 길동에. 아, 네. 우리 김영미님이 상당히 오랜 단골 언니신가 봐요.
1: 그래요.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아세요?
1: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네. 저희 시댁이 7남매인데.
0: 네네.
1: 6남매는 다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있는데.
0: 예예.
1: 우리 아저씨하고 저는 7남매 중에서
0: 예.
1: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0: 못 나가고 있어요.
1: 40년 결혼 생활인데.
0: 네네.
1: 예, 아들이 40살인데.

0: 유치원? 어렸을 때 1, 2, 3학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다녔는데,
1: 네네.
0: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1: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네. 결혼하고 다니셨군요.
0: 예, 아이들 따라 어린이.
1: 그러니까 예, 예. 예
0: 뚜벅뚜벅 그냥 예.
1: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0: 영민이 언니가 저하고 많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1: 네네.
0: 마음의 문이 열리기 하나님 연접 모든 저 주변에 80-50%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1: 예예. 예.
0: 그런데 그렇구나. 문이 안 열렸었는데 예 김영민 언니가
1: 예.
0: 저한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1: 그랬군요.
0: 유난히 더 네.
1: 그러니까 시댁이 지금 다 7남매가 다 믿었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0: 그렇죠.
1: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잖아요, 남편.
0: 네, 물어봤어요. 여보, 왜 안 다녀요? 뭐, 입에 자크가 달렸는지 말은 안 하네요.
1: 그러니까,
0: 하나님만 아시겠죠.
1: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시어머니도 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실 것 같은데
0: 아주 편안하게 10년 됐죠. 93세 돌아가셨는데
1: 네네.
0: 지금 103세 되겠죠. 10년 됐는데
1: 네네.
0: 예 하나님 곁으로
1: 편안하게
0: 고생 없이 가셨어요.
1: 하나님 곁으로 우리
0: 네.
1: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 곁으로 천국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0: 아 그냥 암암리 들었던 건데 저희 친정의 올케 언니도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있고
1: 네네
0: 네네 아무쪼록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1: 네네
0: 예예 예,
1: 그래요 자 문 열렸을 때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제가 들어 자 일단은 좀 선물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0: 오와우
1: 이렇게 전화 당첨이 되면은
0: 네.
1: 선물이 이렇게 딱 가요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0: 네.
1: 김영민님 언니 덕분에 된 거니까 그분이 사연 보내가지고 된 거니까 본인 거 하나, 언니 거 하나.
0: 어머 웬일이니?
1: 어머.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로브로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 거 하나
0: 엄청 많은 거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건강에 좋은 유산균
1: 본인 거 유산균 언니 거는
0: 모르겠어요.
1: 언니 거는
0: 많은...
1: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접 언니.
2: 네.
1: 언니는
2: 네,
1: 뭐를 할까요?
0: 언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2: 죄송한데요. 예. 저는 주얼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우리 김문희 원장님 언니가 옆에서
2: 네.
1: 듣고 있었네. 언니가.
2: 어머 그랬으면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해드리려고.
0: 아이고. 우리 잠깐 이 사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1: 예.
0: 제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 들으시고 끝날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극동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늘 우리
1: 그랬군요.
0: 시어머니께서 네 그런 모습을
1: 많이 90세가 넘어도 그렇게 극동방송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0: 네 93세까지 예.
1: 애기야 너도 좀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0: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1: 네.
0: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해 주시지 너 나 믿음 생활 있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담을 전혀 안 주셨어요.
1: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겠지. 나중에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했을 건데
0: 그래서 영민 예. 언니 때문에 제가
1: 예.
0: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면서
1: 그랬구나.
0: 예, 신앙생활 이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1: 열심히 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하다가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0: 네. 언니 고마워.
1: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또 연결 신청까지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3자 통화가 됐네요.
0: 네.
1: 우리 김영민
0: 권사님. 네. 최고예요.
1: 우리 김영민 권사님. 권사님이시죠?
0: 네.
2: 네.
1: 권사님께서 우리 많이 김문희 우리 원장님께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 중에 전국의 청취자들이 듣는 가운데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문희야.

0: 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예.
1: 눈물 나온다. 네, 원장님. 사장님께서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저기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0: 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열렸으니까 그 마음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이번에 한번 잘 믿어보시면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원장님,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짧은 기도문인데 하실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0: 죽으심으로,
1: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원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마음속에
1: 감사합니다.
0: 모시는 거, 믿는 거, 영접한다고 하고, 구주가 이제 주인이거든요. 주인.
1: 네.
0: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길동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혹시 우리 권사님 교회가 가깝나요? 권사님?
2: 아니요, 저기 그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가 집 앞쪽에 아마 있다고 제가
0: 있어요, 원장님? 가실 교회가 집
2: 들었거든요.
0: 앞에 있습니까?
2: 네, 아주 네, 그 앞에 있습니다.
0: 그 앞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도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남편한테 꼭좀 얘기해 주시고요. 남편 선물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네요.
2: 어머, 안 해도 돼요.
0: 어머,
2: 우리 영민이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0: 예.
2: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끔
0: 그러니까.
2: 이렇게 또 통화가
0: 아,
2: 됐고.
0: 영민이 언니는 우리 주얼리 아까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분도 열어야 되거든요. 뭘로 좀열수 있을까요? 무슨 선물, 남편?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거. 다
2: 다
0: 잊어버렸어요?
2: 잊어버렸어요. 건강식품.
0: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묵, 유산균.
2: 도토리 냉면무.
0: 도토리 좋아하시는구나.
2: 감사합니다.
0: 예. 남편한테 꼭 전해주시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다고, 그렇게 잘 얘기,
2: 네.
0: 도토리를 탁 입에 넣어주시면서, 나 교회 간다, 이러면서 하면은 뭔가 좀 반응이 있겠죠. 알겠죠? 예. 자, 우리 언니에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2: 언니 사랑해. 내일 모레 만나.
3: 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2: 아멘.
0: 언니 머리하는 날인가 보네요.
2: 네.
0: 혹시 우리 원장님 혹시 좋아하는, 기억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2: 전혀 없어요. 무지예요.
0: 무지예요.
2: 네,
0: 아이고.
2: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을까요?
3: 아, 저는 그 사랑.
0: 그 사랑.
3: 네.
0: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인가요?
3: 그건 그 사랑
0: 아, 그
3: 얼마나
0: 사랑 얼마나. 오, 그 사랑
3: 아름다운지.
0: 얼마나. 알겠습니다.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3: 아, 그냥 그 사랑에 담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요. 느끼게
0: 네.
3: 돼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0: 예.
3: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하게 되는, 뭐 다른 찬양도 많이 있지만, 네.
0: 네네네.
3: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랑을 먼저 느끼셨는데요. 이
3: 네.
0: 사랑 우리 원장님께 앞으로 좀잘좀 전해 주십시오.
3: 네,
0: 예,
3: 알겠습니다.
0: 두분 감사합니다.
3: 네,
0: 예, 고맙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단골 그 미용실 원장님을 이렇게 전도 요청해서 꼭 교회 갈 것 같죠? 갈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미용실 원장님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새끼라를 틀어놓고 고객들에게 방학이나 무교라고 보내라고 해서 계속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김문희 원장님도 꼭 그런 전도하는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너무 귀한 그 마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라고 보아요. 축하해요. 자, 와, 그 사랑 얼마나 너무 좋다고. 원주에서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98

50번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이번에는 아빠가 딸을 인도하고 싶다고 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딸.

0: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보영님 되시죠?
1: 네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아버님께서 우리 네. 따님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1: 네네.
0: 그렇죠?
1: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죠?
0: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일단 전화.
1: 예, 지난주부터 계속 뭘 그러니까 전화 얘기를 하시던데.
0: 그냥 전화 오면 네. 받으라고 그랬구나.
1: 네네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네. 자주 듣는 분인데 극동방송에 네. 딸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첨이 네네. 돼서
1: 네네.
0: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거죠? 선물을 아. 드리려고 딸한테 네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네. 네네.
0: 신은복 아버님
1: 네.
0: 맞죠?
1: 네,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네.
0: 아버님이 딸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어.
0: 아버님은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통화가 길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0: 그러면
1: 되나요?
0: 정차했으면 좋겠는데 정차.
1: 아 그러면 예. 제가 예. 지금 이동 중인데 아 잠깐만 잠시만요
0: 잠시 뒤에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좀 제 기다릴까요?
1: 4시 이후에 전화
0: 어휴 4시는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러면 지금은 제가
0: 생방송이거든 사실 제가 지금 생방송이
1: 아,
0: 4시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네. 좀 기다릴게요. 어떻게 옆에 갓길 좀 세울 수 있어요?
1: 아니 지금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0: 그럼 오늘은 안 되나요? 아 지금은 안 돼요?
1: 네.
0: 아빠가
1: 지금은
0: 어렵게
1: 지금
0: 어렵게
1: 신호 대기 중이어가지고
0: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뭐 신청해가지고
1: 짧으면 될 것 같아요. 짧으면
0: 아
1: 네, 신호 대기 중이어서
0: 막 짧을 순 없어요. 짧을 순 없어요.
1: 아, 자 그러면 다음에
0: 아빠
1: 다음 기회 할게요.
0: 아빠 듣고 있어요?
2: 네네네. 예, 예, 예.
0: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딸이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길게 통화가 안 된다는데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이따가
1: 다음에
0: 한 5분 뒤에 5분 뒤에도 안 돼요?
1: 5분 뒤에요?
0: 예.
1: 네네 5분 뒤에도 좀 힘들
0: 5분 뒤에 안 돼요. 아.
1: 네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0: 아니 신호 끝나고 저쪽으로 이렇게 그 갓길을 잠깐 세우시면 안 될까?
1: 아니 지금
0: 약속 가야 되는구나.
1: 태어나 드리는
0: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2: 예예 예.
0: 오늘 안 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2: 예 알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요.
2: 아, 예.
0: 다음에 꼭 한번 또 잡아보시죠. 예.
2: 예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딸에게 그래도 한마디.
2: 보영아.
1: 네네.
2: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국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미루면 같이 못 가겠다. 자, 수고해라.
1: 네, 들어가세요.
0: 그래요. 자, 아유, 네. 짧고 굵게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해주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0: 네, 네. 아이고, 예. 아쉽지만 다음에 분녀는 다음에 통화를 해야겠네요. 아버님이 지금 보니까 딸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잠깐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잘 한번 또 통화를 해봐서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가 있어요. 반가운 문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자를 한번 봐야겠는데 15년 방학을 끝내고 3주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0: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계약을 했는지. 끝번호 824번님. 824번님. 예. 여보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네, 50m만 가면은.
0: 예.
1: 넓은 데가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30m만 가면?
1: 네.
0: 기다릴게요.
1: 네.
0: 천천히, 천천히.
1: 너무 반갑습니다.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네, 3주 때 그때 통화해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0: 자, 했어요?
1: 네.
0: 오, 자, 세우셨어요. 자, 네. 지난 그,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네. 7월 7일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네요.
1: 네.
0: 그쵸? 7월 7일, 네. 지금 광주에 있죠, 광주.
1: 네, 광주인데 오늘 네. 부산에 갔다 오는 중입니다.
0: 부산에 갔다 오시는, 광주로 네. 가시는 중이세요.
1: 네.
0: 그때 15년 방학이었군요.
1: 네.
0: 그러면은 7월 7일이면은 지금 그때 통화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군요.
1: 네.
0: 와, 아우.
1: 그 30대에
0: 네네.
1: 한 6, 7년 교회 다녔고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0: 네네.
1: 뭐 그런데 믿음이 항상 예수님 교회 가고 싶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갔는데
0: 네네.
1: 봉동으로 갔는데 너무 30년 만에 32, 3년 만에 갔는데 반가워서 모든 성도들이
0: 네네.
1: 내가 가니까 예배 20분 전에 갔는데
0: 예.
1: 너무 반가워서 막 다 악수했는데
0: 네.
1: 목사님 예배 보기 전에
0: 예.
1: 너무 반가워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랬습니다. 괜찮합니다. 그랬는데 마음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부산에서 몇 살 더 먹은 장로님들이
0: 네.
1: 늦은 것이 빠르다고 해서 또 위로가 되고
0: 네네.
1: 극동방송 새끼라를 들어서
0: 네네.
1: 다시 깨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항상 은혜 받고 운전하고
0: 예.
1: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아멘.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그 원래 6년 다녔던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본교회로 갔어요.
0: 본교회로? 네. 아까 15년 방학이 아니라 30년이요?
1: 네, 30년. 그 드물게 가끔 시내에서 은혜 교회도 가고
0: 아.
1: 또, 네,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예. 인도하면 하고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인도하면 하고
0: 예, 예, 예.
1: 근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0: 예,
1: 복을
0: 예.
1: 많이 줘가지고
0: 예.
1: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0: 아이고 그렇구나. 거의 네. 드문드문 간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만에 간 거군요.
1: 그렇죠. 번개는 30년 만에.
0: 야 30년 만에 제대로 이번에 예배를 3주째 드렸더니 첫 번째 네. 예배가 어땠나요? 첫날 예배가
1: 그냥 네?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가도 그냥 감사하고 또
0: 야.
1: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이다 인정하고
0: 네네.
1: 또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0: 예.
1: 행동도 옮겼습니다.
0: 그렇구나. 아니 네. 보니까는 그때 824번님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1: 네.
0: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교회도 가기 전부터 그렇죠?
1: 네.
0: 예?
1: 네.
0: 교회 가기 전부터 일단 네.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나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그때 못 여쭤봤던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전화 연결하고 나 교회 가겠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또 전파 선교사를 가입할 마음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1: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0: 생계를
1: 네. 들으면서
0: 예.
1: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0: 예.
1: 게임 많이 깨이고 새롭게 변화된 것보다 더욱 감동받아서 이건 감동받은 게 예수님이
0: 예.
1: 나를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0: 예.
1: 교회로 가며 예배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0: 네.
1: 예수님이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잠이 올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끼를 들으면서
0: 네네.
1: 완전히 깨졌습니다.
0: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전파 선교사 헌금을 네. 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군요.
1: 네,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0: 와, 이 방송

0: 금홍은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1: 금홍금은 들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0: 그랬군요.
1: 네, 채널이 잡히면 들었습니다. 오늘도
0: 예.
1: 찾고 싶었는데 채널이 잡혔습니다.
0: 어... 이제 그 채널 계속 이제 잡아놓고 계속 들으시면 네. 되겠네요.
1: 예, 사랑합니다.
0: 네, 네, 네.
1: 사랑합니다.
0: 아이고. 참, 이 시간에 저랑 감사에게도 또 드리시면 좋겠어요.
1: 아멘.
0: 저 따라서. 사랑해, 네.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아, 우리 8245님 커피랑 받으셨죠?
1: 네, 잘 먹고 있었습니다.
0: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드립 커피랑 네. 더치 커피랑 드렸는데.
1: 예, 운전하니까
0: 예.
1: 차가지고.
0: 예.
1: 이렇게 다닙니다.
0: 예. 자, 이제 우리 방학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1: 네.
0: 축하의 꽃바구니도 전해드릴게요.
1: 아.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주위에 많은 분들 이제 또 우리 파리 사모님처럼 많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극동 방송 알려주시고.
1: 네, 후배들도
0: 예.
1: 항상 전파합니다. 책임은 우리 예수님이
0: 예예.
1: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0: 예.
1: 그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0: 예예.
1: 내 입술로 증거는 해야 되겠다고 항상
0: 예.
1: 합니다.
0: 예,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파리사부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1: 나의 자식 사과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0: 나에게 다가도록
1: 예수.
0: 왜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1: 젊었을 때 15살 때 돈 벌고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술담배도 안 먹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0: 네네.
1: 27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0: 네네.
1: 예, 그냥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좀 힘들면은 그냥 찬양하면은
0: 네네.
1: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고도 났는데 살려주시고
0: 네네.
1: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0: 네네.
1: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는 오직 감사했습니다.
0: 네네. 야.
1: 속으로도요 네, 항상 네. 보여줬습니다.
0: 아,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아유 그렇구나.
1: 그렇게 예수님이 예. 나를 사랑해 예. 주셨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우리 8245님 계약하신 네. 거 방학 끝낸 거 정말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저희가.
1: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제일로 듣기 좋은 소리를
0: 예, 예.
1: 누구한테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1: 선배님한테
0: 예.
1: 그 은혜 받을 때 27살 때 이제 형님 되신 분들이 예수쟁아 예수쟁아 그럴 때가 그 소리가 난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예.
0: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1: 불똥방송을 사랑합니다.
0: 예, 귀한 문자 주셔서 소식 네.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자, 귀한 열매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교회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6년 방학 끝내고 어제 첫 예배 드렸다는 0092번님도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이거든요. 더 많은 또 영혼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새끼라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해드리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

행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51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몸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도 말하는데 몸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말로는 영혼이 중요해요 하면서도 그냥 맨날 이렇게 육신, 몸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죠. 궁금했나 봐요. 영혼에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가 얼만큼 될까. 이것도 이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치환하는 일이죠. 별로 그렇게 저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니까요. 어떻게 실험했냐 봤더니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몸무게를 딱 재고 숨이 딱 끊어진 후에 몸무게를 재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차이가 0.2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2g 고작 그 정도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귀한 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육으로만 혹은 그냥 감정으로만 기분으로만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치면

0: 그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이 귀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귀하게 돌보는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삼박자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3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선한 목자,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아무 부족함 없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배부르라고, 배불러서 편안하라고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내 영혼을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들판의 양은요, 가끔 벌러덩 뒤집어질 때가 있답니다. 벌러덩, 발라당. 이게 털도 많고 이게 몸이 둥글둥글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혼자. 그래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무슨 일이냐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금방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의 공격,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걸 보고 얼른 달려와서 그 양을 뒤집어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거, 회복시켜주는 거, 되돌이키는 거, 다시 돌려놓는 거를 슈, 소생케 하신다. 이게 소생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으로 혹은 육으로 우리의 삶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죄악이라는 것이 늪처럼 우리를 꽉 붙들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허우적거리며 빠져들기만 하지 나오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탈진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탈진이 찾아옵니다.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인 탈진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 가시나무 아래 죽기를 청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혼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한 덩이를 먹고 천사를 통해 물한 모금 먹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의 길 호렙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늘 마음으로 따르는 이 다윗도, 오늘 시편 23편 51편 지은 다윗도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예외 없이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는 궁 안에 있습니다. 벌써 나른해지고 나태해진 것을 말하죠. 유혹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 남의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남의 아내를 왜 쳐다봅니까? 그러고선 음욕을 품습니다. 그하고 간음을 서슴치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아서인지 그 잘못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부터 불러들여 휴가를 주고 그 집에 가가지고 쉬게 합니다. 그런데 어랍쇼?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얼마나 충직한 종이기에 우리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죽어나가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쉴수 없다고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자를 죽여야 됐다 생각해서 최전방에 화살바지로 나가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 하면 바로 그 당사자인 우리아가 들고 가게 합니다. 이 짓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 살인교사, 살인교사는 살인죄랑 똑같습니다.
1: 최악.

이게 파렴치범입니다. 계명에 의해서 그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전에 이미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 그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의 왕의 지위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지위는 튼튼했고 그가 할 일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그의 왕권도 아니고 그의 가정도 아니고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재산도 아닙니다. 그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23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이 자기의 죄악 속에서 회개하며 지은 이 참회의 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가 하는 이 단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회개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첫 번째 단계로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질책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복합니다. 6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이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쓰임받는, 그래서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것은 피로서, 제물로서, 그 양의 피로서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첫 번째의 관계, 과정, 단계입니다. 은혜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회개 얘기하면 어려워합니다. 회개 얘기하면 벌써 좀 불편해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워도요, 이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필수입니다. 요즘에 어디 무슨 인터넷상에서 어디 가입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면 가입, 로그인 가입. 근데 그 가입하려고 보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뭐 이름 쓰고 뭐 쓰고 뭐 인증받고. 필수. 그거 안 하면 안 넘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집니다.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난감하다고, 불편하다고 안 하면 안 들어가집니다. 힘들어도 은혜로 가는 첫 걸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편으로 만들어주신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자리. 시편 32편도 다윗의 참회시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죄가를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인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걸 못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종일토록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는 것을,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나를 그냥 찍어 눌러, 집자듯이 찍어 누르니 지레기 다 빠져서 내 영혼이 어떤 것 같으냐면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바짝 말라서 영적인 메마름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백하였더니 5절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로 컨페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스스로 죄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참회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상처가 곪으면 고름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냥 연고 바르고 테이프 붙인다고 붕대 붙인다고 그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더 골마 터지기만 하죠. 회개는 필수적인 영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야 새 살이 올라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에서도요, 별거 아닌 일 같고 그냥 가만히 꿍 하고 서로 잘났다 내가 맞다 하고 있으면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파탄입니다. 그런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입을 띄어서 누가 먼저 말하기만 해도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회복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울며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남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봅시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는 상황이 바뀌고 남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 훈련사인 개통령 강영옥 씨의 클립을 제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을 얻습니다. 그 개를, 문제 개를 좀 훈련시켜달라고 이 훈련사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를 고쳐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부분 문제는 개 잘못이 아니라 개 잘못이 아닙니다. 주인이 잘못 다뤘어요. 그래서 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개를 다뤄야 되는데 개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고 이 개를 바꾸려면 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바뀌어져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 앞에, 우리가 잘못 앞에 오늘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면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리둥절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의 문제보다도 여러분에게 관심,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혼을 살리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다윗은 그의 생에 가장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청합니다. 데살로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빼앗기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소멸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영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요, 왕이나 제사장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은 거죠. 이 사람이, 다윗도 평범한 목동이었잖아요. 그를 데려다가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거고 기능을 허락하게 하신 거고

그 위치와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의 지위와 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거두어지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껍데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그게 없어지면, 그게 메마르면, 소멸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성령이 지금도 은혜의 하나야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주장하심을, 성령의 능력의 행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실존주의자인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죠. 지금 현 큰 문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지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게 뭐냐? 뭐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망. 결국 인간의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실존적인 죽음, 의미를 상실하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떤 기준점들을 놓친 상태, 그래서 끊어진 소외, 그것이 바로 죽음, 하나님과의 소외. 지금도 은혜의 성령이 수없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연결되고 부어져야 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살아야 할 의미도 잃어버리고. 요즘에 이제 호흡이 끊어지거나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들을 살리려고 CPR 같은 전기 충격기를 갖다 놓고,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은 인투베이션을 해가지고 그를 인공호흡, 강제로 호흡을 시켜서 그를 일으킵니다. 혼자 못 썹니다. 혼자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운행되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건강한 삶을, 건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고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담대히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드려야 할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서에 수없이 똑같은 반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외부적인 충격에도 우리가 그저 힘들어와서 괴로워와서 꾸부정해 있지 아니하고 리실리언트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위에 상처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를 가득 채워 우리를 그저 숨겨두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자녀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을 말합니다. 뒤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

한 것을 보고 뭐 환탄하거나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안고 나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12절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 소성케 된 사람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뻐서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있고 싶어집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연애할 때 그렇게 좀 해보셨죠? 안 떨어지고 싶어서 이 집에 갔다가 이 집에 갔다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안 떨어지고 싶어서 결국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집중하죠.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둘만 있어도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사랑이 나중에 조금 삐뚤어지거나 뭐 조건이 붙고 뭐가 붙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붙겠으면 이제까지 그 사랑이 기뻤던 사랑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2절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뭐를 빼앗겼어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습니다. 내 영혼의 소생은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관건은 친밀함이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양에게 있어서 실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자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억구가 아닙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살아서 주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 가운데 큰 위기를 넘기지 간신히 눈을 떴어요. 마음 회복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제일 소원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디 멋진데 여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빨리 내 몸이 일으켜서 걷기만 하든 혹은 앉아서 휠체어라도 끌고서 갈 수만 있다면 맛집 찾아가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소원은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여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들의 육으로만, 육으로는요,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0: 세상에서 잘 삽니다.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까 잘못 살까 걱정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가 살아야 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자리.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공사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지방 감리사로 있으니 이것저것 돌봐야 할 일들도 더 많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더 돌봐야 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장례 조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몸이 여러 개라도 내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같이 그 하시는 우리 그 돕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아유 목사님 바빠서 어떡해요 얼마나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뭐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다른 건 다 2순이에요. 후순이에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입고 힘을 받아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일어나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1%만 남아있다고 쳐봅시다. 불안합니다. 그게 딱 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죽는 거죠. 1% 아니라 10%, 20%만 남아도 우리의 눈이 벌게서 어디 가든지 뭐만 쳐다보냐 하면 벽만 쳐다봅니다. 벽만. 이거 어디 꽂을 데 없나. 책상 밑만 들여다봅니다. 이거 어디 꽂을 데 없나.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생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7일 16시 경남, 통영, 남해, 경북, 영양 평지, 제주,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급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에는 무인 매장이 눈에 띄게 많아졌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무인 문구점, 심지어 무인 사진관까지. 요즘은 직원 한 명 없이도 운영되는 가게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신기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조용하고 조금은 허전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짧은 인사 한마디,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미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기술은 아마 평생을 가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최신 기술도 빠른 시스템도 아닌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사와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의 이번 한 주를 바꾸는 작은 온기가 되길 소망하며 7월 27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디와 함께하고 계시는 서머 스페셜 은혜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위러브의 친구여 함께 노래해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가 나갈 예정인데요. 출석 단어 보내셔야 출석 체크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은혜가 출석 단어였고 이번 한 주는 충전입니다. 충전 찌릿찌릿 충전 두 글자. 오늘과 이번 한 주의 출석 단어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데일리 미션도 드려야죠.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C 퀴즈. 아, 여러분이 요 MC 퀴즈를 통해서 MZ세대에 대한 공부가 좀 되신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오늘도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그래도 좀 최신 MZ 줄임말 용어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코르티스라는 그룹의 노래 제목을 맞히는 문제를 냈었는데, 이 용어도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 같은 그룹의 노래 제목을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크크. 아, 영크크 들어보셨습니까? 영크크. 영, 그 뭐랄까요? 영, 영생할 때, 우리 영혼할 때 영, 그리고 크크. 두 글자가 같은 단어인데, 크림 막 이런 거 할 때 크, 영크크, 과연 무슨 뜻일지. 이게 이제 한글이 아니고 영어 단어를 줄인 말이라고 해요. 영어가 이제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의 앞 그 단어들만 따서 영크크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크크는 과연 무슨 말을 줄인 말일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어제 262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일어나 걸어라, 찬미워십의 찬양으로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코르티스라는 그룹의 노래 제목을 맞히는 문제를 냈었는데 이 MC 퀴즈의 줄임말도 같은 그룹의 노래 제목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크크, 우리 영혼할 때 영, 그리고 크림 할 때 크가 두 번입니다. 영크크, 과연 무슨 뜻일지. 요거가 한글이 아닌 영어를 줄인 말이고요. 아, 반대말로는 아, 좀 요런 단어 속상하긴 한데 에, 늘크크, 아니면 뭐 올크크 요런 게 있습니다. 반대되는 단어. 요 단어들도 제가 이따 정답 발표할 때 무슨 뜻인지 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크크는 과연 무슨 뜻일지. 정답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4658님께서 지난 금요일이죠. 아, 4658님께서 아,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다고 막둥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옵소서. 샬롬,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막둥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예, 아, 또 이 육아휴직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 살짝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아, 또 휴직이라는 게 참 아, 좋으면서도 이제 육아휴직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우리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아,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08님 아, 지난 금요일에 힘겨운 일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걱정했는데 극동방송의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문자로 또 댓글로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예, 저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분들을 위해서 아,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선곡하고 방송을 또 진행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 기쁜 일, 뭐 슬픈 일, 즐거운 일 있을 때 언제든지 문자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 스페셜 때도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준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용이나 뭐 사연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신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 선물과 함께 또 산삼스틱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1772님께서 신청해주신 내주의 은혜 강가로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고 옵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한홍재 목사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마리아 그 분열의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700년 동안의 중앙산지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좀 이렇게 큰 지역을 이 동그라미로 된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자연히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들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는 그 힘든 와정에도 우리의 혈통과 신앙을 지켜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 그리고 거기서 오는 우월감 때문이었죠. 그게 사마리아였습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하면 그 중앙산지 한가운데 저 정확히는 세겜 바로 옆에 세워진 새로운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사마리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를 연 오므리 왕이 나라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신도시였어요. 하지만 그런 지리적인 특징과 동시에 사마리아는 기원전 8세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정말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분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람을 소개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밑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왕의 하나님 중심성과 솔로몬, 그 이후 열왕들의 인간 중심성을 차례로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도시로 바뀌어 갔는가? 그때 그 중간에 있던 이가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변심 또는 변절, 즉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신명기서에 있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목록을 몇 가지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은 금, 보화 이 소유를 너무 많이 갖지 말라. 또 두 번째, 군사력, 군마를 너무 많이 기르지 말라. 셋째,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이것들을 지정했는데 솔로몬이 한 가지, 두 가지 이 이야기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가 백성들을 쥐어짜며 행했던 자기의 왕궁 공사라든지 무겁게 징수했던 세금이라든지 의무적인 강제 노역 동원이라든지 등등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솔로몬 왕국은요, 그 고대 근동을 주름잡는 패권국이었습니다. 영향력도 엄청났죠. 여러분,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그에게까지 와서 줄을 대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들이 불거져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그들은 자기 집안 사람, 즉 유다지파에게 유리한 일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한 엄마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베냐민지파와 유다지파, 이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몇 가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열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다음 왕이 계승자였던 르호보암에게 나와 부탁하죠. 르호보암 왕자시여, 아니 왕세자시여, 선왕 솔로몬의 무거운 세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오니 새롭게 왕위를 계승하시면 우리들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고 노역도 조금 줄여 주시옵기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썰렁한 것 같아서 제가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이 젊은 르호보암 왕자는요, 그 의견을 묵살하고 나는 젊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너희들에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실시하겠다. 까불지 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순간 이 10개의 지파의 왕들이, 아니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흥 하고 토라져서 결국 올라가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워요. 마침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 있던 여로보암까지 돌아와 왕이 되었고, 나라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각각 개국을 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나누었습니까?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의 주권자의 통치자로서의 그 다윗의 직책을 나기드라는 특별한 용어로 표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선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 땅이, 그는요, 그에게 주어진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왜요? 나기드였거든요. 그런데 이후 솔로몬과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같은 이는 나기드가 아니라 멜렉, 즉 권력형 독재자가 되는 길을 취했고, 그 결과 그들이 왕국의 분열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르호보암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편 이름도 비슷하죠. 새롭게 문을 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인 느밧 그리고 아들이었던 그 여로보암은요, 그 위에 솔로몬 왕 시절에 여러 행정적인 정치적인 요직들을 감당했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을 향해 가는 길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였던 아이야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 하나를 들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의 왕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 등등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북쪽의 10개 지파가 너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윗 왕조의 반역자가 될 거라는 뜻이 아닌가? 기가 막혔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그때부터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FBI에게 접수되었고, 결국 여로보암은 자의반 타의반 애굽으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여로보암이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열은요, 오늘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분열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분열을 가져왔죠. 여러분 그 당시 앞선 시간에 우리는 실로에 있던 중앙 성소가 어떻게 노베 성소로 바뀌었고 나중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때로부터 신약시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나라를 개국한 다음에 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이미 두 나라가 되었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한 절기만 되면 자꾸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북쪽에 있던 왕 여로보암이 고민하는 거죠. 야, 이거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계속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너무 위험해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가 너무도 어리석은 일 하나를 벌입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을만 하면 다시금 출현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또다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두 개나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저 밑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대신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영내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라 명하면서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놔요. 저 북쪽에는 단,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저 밑에 있죠. 근데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놓고 백성들을 회유하죠.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 영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임의로 뽑고 절기들도 임의로 정하고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준 거죠. 야 좋다 좋다 잘됐다,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여행 경비도 많이 드는데 뭘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가, 그냥 우리 가까운 동네 베델로, 또 우리 가까운 동네 베델로 가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작전 성공! 하지만 보셨죠? 그 결과 백성들 안에 이 신앙적인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북왕조 백성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후에는 신앙적으로도 분열됩니다. 자, 이후에 이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인데요,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7번이나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로 왕조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쭉 출현하는데 유의하세요.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므이라는 군인이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그의 신하 장군 출신인 오므리, 이름들이 다 비슷하네. 시므이,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가 나라를 열어요.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그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북 이스라엘,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라의 정권을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는 즉위 7년째가 되던 해에 세겜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한 조금 높고 큰 산 하나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은 두 달란트를 주고 구입합니다. 저 산동네, 지금 저건 현대, 그러니까 현재 사마리아의 모습이고요. 저 산등성이를 개간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마리아입니다. 특히 이 오므리 왕은요, 자기의 새 수도 이 사마리아 신도시에 국제적인 그 공간을 만들고, 거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혼합적이고 이질적인 도시로 그 모습을 꾸며가요. 아예 작정을 하고 복잡한 우상숭배를 시도하죠. 물론 여러분, 이때가요, 춘추전국 시대여서 아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근동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강대국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도 주변 국가들 가운데 단연코 선두그룹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짬뽕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오므리 왕조 내내 저쪽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좋게 말하면 절묘하게 융합을 이루었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혼탁하게 섞인 도시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아합입니다. 아버지 오므리, 아들 아합.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국제 감각도 뛰어나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고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으며, 실제로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 땅이 점점 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결국 저 북쪽 바닷가 페니키아 쪽의 바알 신앙과 저 아래 가나안 쪽의 만몬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저 서북쪽의 페니키아 문명 시돈과 두로, 그 시돈의 제사장인 옛 바알이라는 이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그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선교적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의 북왕국의 왕과 황후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당시 아합은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는 아버지 오므리가 세우기 시작했던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완성하되 거기에 황소상으로 만든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까는 송아지 형상이었는데 이제 황소로 바뀌었어요. 이건 전쟁의 신, 풍요의 신을 상징하며 옛날부터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에 자주 등장하던 형상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황소의 형상이 바알의 형상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그 땅의 풍요와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 그곳을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삽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이세벨 왕후도 기억하시죠? 그 왜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의 포도원을 꿀꺽 해버렸던 여인,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든 여인. 여러분, 우리는 그녀를 잊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시돈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의 딸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그냥 옛 바알이에요. 바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이곳은요 페니키아 지역이고요. 페니키아를 성경은 베니게라 불러요. 성경에 베니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두 도시는요, 그 지역의 맹주였고, 그 당시 정략 결혼을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사돈을 맺은 거예요. 이후 북이스라엘에는 시돈과 두로, 즉 베닉의 문물이 밀물처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산 위에 세운 신도시 사마리아는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죠. 7,000명 이상이 상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합은 그 도시를 이 페니키아식으로 건설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자기의 왕궁도 그 페니키아 장인들 손을 통해서 상하궁으로 지었대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 결과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 신앙적인 분열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정세는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의 소나기에 딱 잡히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남하할 때 그 당시 두로, 이 페니키아, 그곳에 있는 테베라는 작은 항구 도시를요, 7개월 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주름 잡았던 그리스 제국의 정규군이 7개월 동안 자그마한 도시국가 하나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페니키아, 베닉의 힘이 대단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영향력 아래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정말 최신식 문화, 문물, 세련됨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어요. 우와! 오, 근사하다. 진짜 멋있네. 너무 세련됐어. 이게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마리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저런 산당들이 있었다고 증언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마리아에 조각한 신상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헛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비판합니다. 호세아도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날 사마리아의 그 황소 바알 신앙은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싸웠던 이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의 그의 이야기, 특별히 그와 아합 왕의 다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불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게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양보가 없었어요. 직설적이에요. 그 아합 왕, 그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던 아합 왕에게, 왕이요, 이 나라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결국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아시오.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저가 가장 심하게 꾸짖은 게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사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부터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마리아에다가 베니게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도 지었고, 심지어 그 바알 신앙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여러분, 이 분열이 보이세요? 지리적인 분열은 둘째고요,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바꿔버렸던 그 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그때 저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기가 막히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말합니까? 순간 엘리야가 대답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라!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곧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게 되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구할 때 하나님의 제단이 그곳에 임하였고 백성들은 4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강가로 끌고 가 목을 뱁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악해졌고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를 지나 자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 사명을 붙들죠. 그래서 다음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로, 그 다음 왕조인 예후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죠. 사실 이 사마리아는요, 구약에만 100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100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하나님은 더 강한 아수르를 들어 그들을 치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만에셀, 사르곤, 디글라필세셀 등등의 아수르 왕들이 계속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결국 기원전 722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아수르의 대처 방법은 끔찍했습니다. 반역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백성들을 제국의 이곳저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그 땅으로 들여왔어요.

결국 그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원주민들 일부와 이방 주민들이 섞여 살며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신들도 섞이고 자연히 신앙적인 분열이 따라요. 그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70년간 포로기로 끌려가죠. 이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나라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포로들이 수룹바벨을 위시해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이 와서 야 너희들 뭐해? 아, 우리 성전을 지어. 우리도 좀 같이 끼어서 짓게 해줘. 아니야 우리끼리 할게. 그래서 흥 하고 삐져서 그들을 방해하고 공작을 펍니다. 성경은 그때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불러요. 우여곡절 끝에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는데요. 그때조차 이 북쪽의 사마리아는 끝까지 분열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 이야기로 딱 넘어가죠. 이상이 사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두 번째 작업을 하시죠.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본설교의 두 번째 작업이 더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며 묵상하려는 것은 단연코 이 분열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오늘 저는 저의 목사됨이라는 직임과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유능한 목사인가, 일을 얼마나 잘 해결해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거기에 두지 않아요. 저는 목사됨을 거기에 전전긍긍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저는 제가 목사로 세워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요. 목사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용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번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의 현재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너무 쉽게 아 목사님 됐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얘기 지금 앞에 되게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저에게 이걸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함께 여러분의 신의 산을, 여러분의 실로를, 여리고를, 예루살렘을, 오늘의 사마리아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묵상해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를 묵상할 때 도출되는 영적인 원리는 자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마리아에서 배우는 교훈. 우상 숭배는 신앙의 편리를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인간 편리와 인간 중심은 결국 분열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실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는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다가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사장의 옷인 에봇도 만들고요. 떠돌이 레위 소년까지 데려다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그의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자기 집의 제단에 두고서 섬겼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단지파 사람들 수백 명이 움직이다가 그걸 보고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드라빔도 물론이고 소년 제사장까지 스카우트해 갑니다. 왜요? 자기들도 자기들 가문에다 그걸 해놓으려고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 중심성이에요. 편리함이에요. 유리함이에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이 정확히 그걸 한 겁니다.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놓았어요. 왜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송아지들로 바꿔버린 걸, 거짓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분열 이야기가 바로 이 편리함, 유리함에서 기인한 우상 숭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죠.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흔치 않는 경우죠. 쌍태 송아지를 낳았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했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쌍둥이 송아지들이 태어났으니 이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오. 우리 한 놈은 내년 막내의 대학 입학금을 위해 키우고 또 한 놈은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위해 키웁시다. 아내가 기뻐하며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0: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런데 어느 놈을 아이 것으로 또 어느 놈을 하나님 것으로 할까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건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은은합시다. 며칠 후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송아지 한 놈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슬픈 소식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끝! 여러분, 인간 편리, 인간 중심이 결국 뭘 가져와요? 분열을 가져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오늘의 우리가 그렇듯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사실은 형편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진 용납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가 주님이라면 절대로 김신일이를 그냥 받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모습 그대로를 먼저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간 김신일이를 받아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따지지 않으셨고 인간 김신일이를 받아줄 이유부터 따지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용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핀 사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분열을 의미해요. 분열의 시작점에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동기가 자리했어요. 양쪽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함과 유리함을 추구하다가 그만 하나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요는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중심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나요? 아니면 화려한 세속과 인간 중심성을 상징하는 사마리아를 향해 걷고 있나요? 그 차이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든지 반대로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든지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선택을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병원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병원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이 돼.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워십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지난 금요일에 4918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피아 월십의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하나의 좀 소소한 상식이랄까요? 여러분, 피아 워십이 왜 피아 워십인지 아시나요? 영어로 이 뜻이. 피아 워십이 FIA 하고 월십이거든요. FIA가 Faith in Action이라고 합니다. 예, 믿음 안에서 행동,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Fear Worship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소한 상식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BJ 실크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 더 드려야죠. 오늘 MC 퀴즈. 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코르티스라는 그룹의 노래 제목을 맞히는 문제를 냈었는데 이 용어도 같은 그룹의 노래 제목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크크. 아, 영크크. 영국할 때 영. 그리고 크로아티아 할 때 그 크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크크. 이게 한글이 아니고 영어를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말로는 좀 속상한 말이지만 늘크크, 예, 그리고 뭐 올크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과연 어떤 이 단어들을 줄임말일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죠. 크리스 라이스의 찬양입니다.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난청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난청의 대책, 그 중에서 특히 보청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난청이 있을 때 약물이나 수술로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최후로 선택되는 방법은 보청기의 착용입니다. 보청기는 글자 그대로 청력을 도와주거나 보조해주는 기기입니다. 눈이 나쁠 때 안경은 거부감 없이 끼면서 보청기는 왠지 장애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지금도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청기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듣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안경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기계장치로서의 역사는 100년가량 되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보청기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 즉 귓구멍에 들어가는 보청기, 귀걸이형의 보청기가 일반적인 보청기의 형태이지만 최근에는 중인에 이식하는 이식형 보청기도 제한적이지만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식형 보청기의 특별한 형태가 와우이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우이식은 소리를 전기적 자극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달팽이관 내에 이식을 하는 아주 정밀한 기술과 또 수술 후 훈련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보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외부 전자기기들과 연결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보청기들도 개발되어서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난청 환자분들께 적용하는 보청기의 형태는 1차적으로 청력 감소의 원인과 형태, 귓바퀴 및 귓구멍의 모양, 난청 환자의 연령, 사회활동의 종류, 직업, 심지어 환자분의 외모와 심리적인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외부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청기의 기능적 설정입니다. 거푸집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보청기가 아닌 것이죠. 난청의 종류에 따라 보청기의 내부장치도 여러 가지이고 개개인별 증폭 정도나 소리의 압축비, 주파수별 설정도 모두 다릅니다. 모두 개인별로 맞춤식이라고 보면 되죠.

0: 자동차도 같은 모델인데 배기량과 옵션 장치가 모두 다른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개인마다 모양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기계이죠.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아주 만족하는 분도 계시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대부분 이유는 그동안 난청으로 못 들었던 잡소리나 소음까지 크게 들리니까 불편하고 보청기의 소리 자체가 사람 소리가 아닌 기계적 스피커 소리이니까 난청 이전에 자연스러운 소리를 기대했던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청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초기 만족도가 떨어져 비싼 보청기가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잠자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제작하고 착용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난청 환자분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에 대한 많은 설명과 또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보청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보청기 제작 지원을 국가에서 하게 된 이후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보청기만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투여되는 약물이나 수술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하에 보청기를 제작하지 않으면 청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검증된 병원이나 업체를 통하는 것을 권합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본인도 불편하지만 가족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 또 소통을 해야 하는 불특정 다수도 동일하게 불편하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난청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대화를 점점 줄여간다는 것을 난청 환자들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 제도도 사회 관념도 보청기 기술도 보청기의 가격조차도 많이 좋아졌으니 이런 난청에 대한 불편함을 오래 견디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내가 편해야 타인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나아진 청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타인과 소통을 잘해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였습니다. 샬롬.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하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부터 발표를 해드려야죠. MC 퀴즈 오늘은 영크크 과연 무슨 말인지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첫 번째 글자는 영, 어리다, 뭐 젊다 할 때 영, 그리고 두 번째 크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크리에이터. 맨 마지막 크는 크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붙이면 영 크리에이터 크루가 영크크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아까 반대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어를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예, 속상하고. 늙크크 혹은 올크크라고 하는데 뭐 늙은 크리에이터 크루 혹은 올드 크리에이터 크루라고 반대말도 요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MZ세대들이 좀 줄임말, 신조어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죠. 네, 저도 그런데요. 뭐, 예. 그런데 우리 또 MZ세대를 알아가는 의미에서, 예, 우리가 뭐 이런 걸 쓰자라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의미에서 또 이 친구들은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하고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내고 있으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긁히지 마시고, 예. 예, 또 함께 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들었던 문자들 조금 더 살펴보면 2816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딸을 전주에 보러 오셨다고, 아, 퇴근하는 딸 기다리면서 앱으로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전주까지 멀리 가셔서 또 우리 창원곡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2816님 오늘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날씨 이야기를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덥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곳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는 폭염 경보보다 윗단계인 폭염 중대 경

홍보가 발표가 된 곳들이 많아요. 오늘 창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가 기온이 38도? 그리고 뭐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발령을 하는 경보보다 높은 단계의 발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울 때, 뭐 온도를 살펴보니까 막 38도, 37도, 주말에 뭐 밀양 지역은 39.9도였나요? 네.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외부 활동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혹시 이제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휴식을 중간중간 충분히 취해 주셔야 여러분들 건강에 무리가 없을 거니까요. 이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 또 너무 더우면 우리 또 은혜 충전 라이브와 함께 시원한 찬양들 들으면서 우리 여름을 힘차게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등산화 당첨자는 바로 9281-9281번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화장품 세트는 0720님입니다. 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특별히 0720님은 시어머니였나요? 친정어머니였나요? 아무튼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물론 매일매일 출석도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실 때 저한테 문자나 댓글로 슬쩍 남겨주시면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7월 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려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곡 만나보죠. 제이오스의 찬양 문드라 머리 들어라 그리고 러브타운 워십의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부모님이 미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밉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서운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은 물어보지 않는지 서운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게 되고 말도 줄어들고 가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 이런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완벽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통로로 세우신 분입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후회하며 서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부모님 나름의 마음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나의 부모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부모님과 생각이 달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찾으러 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라고 대답하시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이어진 구절이 더 인상적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부모님과 생각이 달랐던 순간에 기꺼이 순종의 태도를 선택하십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이지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부모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 자체를 억누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내 태도와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관계 안에서도 조금씩 회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예수님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지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관한 삶이다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필수성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한 핵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되 예수님의 예를 통해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 제 책에 말씀에 의한 삶,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 정도는 다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삶.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세 번째는 신학의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 이죠.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말씀에 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말씀에 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삶이 되려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근데 뭐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faith and practi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과 실천을 위한 기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faith, 신앙 중에는 실천이 포함되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건 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부분을 여기에 썼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목회자라든가 교회 뭐 우리 일반 성도들 리더들도 말씀 강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신학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강조하지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말씀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준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삶과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배우기를 추구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법칙대로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여러 번 살펴봤던 구절이죠.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들이 교리적으로 옳은 걸 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교리 잘못됐으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요. 올바른 신앙으로 가느냐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가느냐 갈림길입니다. 이 법칙이 간단한 얘기였지만 근본적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하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한 삶이 되려면 이게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물리치신 그 본문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가지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아는 게 요구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당시 율법사들과 논쟁하는 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 구절에 보면 그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시험이죠. 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If 그 말했잖아요. 근데 가정법은 우리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잖아요. 헬라어는 네 종류의 가정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가정법은 가정한 내용이 사실인 것을 간주하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구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드러났거든요. 원래 회당은 귀신 들린 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했다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임재 앞에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귀신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귀신만 예수님의 참다운 정체를 알아보잖아요. 귀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 아닌데 그래 증명하라 이 말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법의 이 법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도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말 인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눴습니다만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구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요.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한 부분을 빼먹었어요. 어느 부분을요? 그 자세히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딱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거예요. 시편 91편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고요. 이 삶을 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인생 여정을 길을 가는 걸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삶을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그 발을 붙들어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성경은 근데 사탄이 성경을 빼오는데 요것만 딱 빼와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켜 요걸 딱 빼고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줘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켜서 변질시킨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도 전혀 다르게 왜곡시켜버린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어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주장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정통교회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되게 선별적으로 취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그랬어요.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게 다트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 번 나누는데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뭔지를 제가 보기에 페트라 주석의 호세아 4장 1절과 6절 주석이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한 말을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주석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호세아 4장 1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똑같은 다아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다아트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사당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다아트가 없으면 망하는도다. 자, 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고 자기들이 호세아 시대의 자기 조상들처럼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데요. 제 말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페트라 주석이 아주 잘 표현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개혁주 신학자가 쓴 건데 사당 6절에 대한 지식, 그걸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율법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이 있죠. 아까 그러니까 지식, 율법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여기까지 말하면 바리새인 생각과 똑같죠.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 똑같은 지식에 대한 주석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트가 뭐냐면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요? 말씀에 기초해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중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토대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면 영적으로 알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아트는 이렇게 말씀에 토대하되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세상들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있어야 한다고요. 왜요? 이게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 한 사람을 사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이 한 사람을 사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예수님의 삶 속에 매우 정확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사는 자원으로서 성령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살펴볼 때 특별히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삶.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20절이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하시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너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간단한 얘기 같죠? 제가요, 과거 초기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주님 찾으려고 할 때 외국에

세미나 가서 저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미국 공부하는 잘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원 다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아, 물론 저보다 많이 배울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누는데 미국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 보이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오늘날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동참한다? 뭔 말인데 그게? 그만큼 가려져 버렸어요. 다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만큼 옆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그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으리라. 여러 번 나눴듯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 상호 침투라고 그 신학적인 용어. 이 관계에서 이 사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보면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진정한 말씀이야 삶이 돼야 이게 가능해요. 진정한 말씀이야 삶이 안 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데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가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류의 교회가 제가 보기엔 첫째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입니다. 아, 어느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교인들에게 너희가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걸 오해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한 자리가 거의 없고 그냥 축도에나 나오는 성령님의 삶에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는 이해하겠는데 말씀도 없단 말이 뭐예요? 아까 설명해서 이미 알 거예요. 자, 바리새인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설령 그 말씀이 정통적이라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 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잘 나오듯이 그저 성도들이 요구하는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선포한 걸 그들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날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중에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있느냐. 말씀은 없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냐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두 가지 요소가 무자르듯이 딱 나눠질 수 없지만 분리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죄도 교회 안에 있을 만큼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은사, 예언, 방언, 기름 부음, 표적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 성령과의 교제는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없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는 왜말안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말안 하는 줄 아세요? 뭐지? 말씀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성령의 진정한 인도가 있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쓴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교회냐 하면, 말씀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중에 한 종류,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 이게 사실 미 남침례 교단에서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교회가

있는 교회는 적은 수일지 몰라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네 번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

0: 역사하는 조화롭게 그런 교회와 삶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1: 네,
3: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3: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1: 네.
3: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네.
3: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3: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딸 20kg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3: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1: 예.
3: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한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3: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1: 네.
3: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3: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3: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3: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3: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0: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네. 이 평양 등 대도시의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0: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예.
0: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0: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또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0: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환경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전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스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스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0: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7일 18시 30분 경남, 창원, 함안, 진주, 경북, 청도, 포항, 경주 남부, 대구, 달성 북부, 달성 남부 지역의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M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 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시면 경남산 주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안

옮겨주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일을,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일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일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신을 버려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문을 열었는데요. 서로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서 감사한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관광지나 특정한 카페에 1년 뒤에 배달되는 빨간 우체통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뒤 나에게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좀 나아져 있겠지. 결국 사람은 미래에 대해 거는 기대와 불확실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밤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드려봅시다. 첫 곡입니다. 위로브의 시간을 뚫고 띄워드립니다.

느린 우체통의 매력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띄워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년 뒤에 나에게 이 한마디를 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1년 뒤에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람오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세연의 우린 혼자가 아니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모진 종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거듭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마다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다.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게르손, 고핫, 므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 무시다. 이들은 태어난 순서로 본 레위의 자손이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가문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도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3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막상 갚으려고 하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걸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때 우리는 자꾸 그럴듯한 걸 준비하려고 하죠. 빈손으로 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잔은 자기가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걸 그냥 들어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먼저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운 날에도 받은 것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빨간약의 하늘 소망,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akeaway, 마이클 W. 스미스의 Here I B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943번님께서 샬롬 내 선곡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러시면서 야간 배송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간 배송을 하면서 제 후배도 보니까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도 듣고 한다고 하는데 예, 이분도 그러신 것 같네요. 8858번님은 자기 전에 묵상을 위해 라디오를 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인데 그 묵상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잘 쓰여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베에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영훈의 양의 노래, 빈들의 복을 받기를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비는 곧 인자하심, 인애로움, 또 은혜로움, 긍휼하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도 긍휼의 감정으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랑, 러브로 호칭되었습니다. 자비는 인애라는 단어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비와 인애, 은혜, 또 사랑이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아멘.

주님여 이 소원을 꼭 잡고 가소서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장윤영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 두 곡 모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자비, 인애, 또 은혜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이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야, 이 찬양을 앞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테마가 있어서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듣고 싶은 찬양은 서머 스페셜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자비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양손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러빔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비롭다. 자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보배와 같은 단어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 그 자비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심겨지고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데스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세계의 좁은 문을 지난 뒤 말하라는 것인데요.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무익한 말은 심판의 대상이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진영의 사랑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진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여서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팻 분의 Jesus is Lor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내 주를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지명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에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이 중단된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남과 북, 이 민족의 비극이 3년 동안에 전쟁이 멈췄던 날,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은 서로 남남처럼 각자 삶을 살아냈고, 대한민국은 10대 이제는 7-8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나 무기 개발에 열중하다 보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겠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할 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렇게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전쟁의 총성이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승리자라 외치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를 걷어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총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정보로 남북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통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몰래 듣고 계신 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밤 주님과 만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한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의 신앙 간증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 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감행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한영입니까? 북한을 팔아 넘기겠답니까? 누가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올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아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 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탐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때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살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조카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장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이렇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시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손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0: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는.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기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제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내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뭐 쎄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저것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60개국에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조선협력의 성과를 협약이 아닌 실제 건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엔비디아가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합니다. 조선일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육성한 드론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무대에서 스승과 제자로 호흡을 맞추며 감동적인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중 무역 확대 영향으로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중앙은행 등을 해킹해 가상화폐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진 공습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전면전 당시 실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더큰 공격이 될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도 즉시 작전에 합류할 수 있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지금은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원도 관련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지난 2월 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즉시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대상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은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총 관세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돼 있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관세 상한인 15%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계 교육 환경과 각국의 통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는 양국이 함께 미국에서 실제로 건조한 선박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이 생기면 상무부가 직접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생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과 기관이 조선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 15건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실제 선박 건조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제조,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 즉 실제 기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협력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측은 공동 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자와 학생 교류도 추진하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서울대 방문 이후 본격화됐고
엔비디아는 앞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인공지능 개발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협력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대는 로봇과 의료, 기계공학, 센서 등 다양한 연구 역량을 갖춘 종합대학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로봇과 첨단 제조, 의료기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한 드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월 대만에서 군사용 드론 3,260대를 약 700억 원에 구매했으며 그동안 주로 사용해온 중국산 대신 대만산을 선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소형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고 오는 2030년까지 월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만은 핵심 부품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 군사용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드론 완제품 수출도 빠르게 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대만산 군사용 드론을 구매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무기 중심의 방산에 강점을 가진 한국도 드론 분야의 자체 공급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서둘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그의 제자 임윤찬이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특별연주회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을 연주하며 정교한 호흡과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13살 때부터 손민수에게 지도를 받아왔고 손민수가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학교를 옮겨 계속 사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바흐의 칸타타를 앙코르곡으로 연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공연으로 일본 출신 지휘자 세즈키 마사토가 모차르트와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지휘하며 교향악단의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이끌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교감하는 모습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다시 크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는 쌀 1kg이 북한 돈 4만 원에 거래됐으며 시리즈와 해산에서도 모두 4만 원을 웃돌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최근 2주 사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중무역에서 기계설비와 건설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곡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중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도 증가해 시장 환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위안화 환율 상승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식용유와 밀가루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조선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해 국가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의 주동자는 정찰정보총국 산하 사이버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이과대학 출신 정보기술 인력들을 규합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 이체한 뒤 중국 브로커와 국경지역 조직을 통해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하며 자금을 세탁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가정보국은 금융거래 과정의 이상 징후와 해외 접속 기록을 포착해 비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 평양의 한 은신처를 급습해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은 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를 동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며, 정찰정보총국과 과학기술 분야 간부들 사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국은 금융기관 보안 점검과 내부 감시를 강화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수원은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이 32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속초와 강릉, 동해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과 동해 26도, 속초 24도, 낮 최고기온은 동해 34도, 강릉 33도, 속초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구미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과 울진 25도, 구미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구미 35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만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5도, 삭주 24도, 강계 22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31도, 진남포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해주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함흥과 북청, 원산,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장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성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4820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전협정일이었다라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북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 될 그날을 꿈꿔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날의

속히 오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가운데 또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탈북 과정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큰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귀한 꽃씨를 전국에 뿌리며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들고는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한 소년이 울면서 빈 화분을 들고 왔죠. 아무리 물을 주고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았나 봐요. 라면서 말이죠.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이 소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년 전 내가 나누어준 꽃씨는 다 죽은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상에 눈이 멀어 다들 거짓말을 했지만 끝까지 정직했던 이 소년이야말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귀한 꽃씨를 하나씩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꽃씨는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씨라고 하죠. 존재만으로도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처럼 소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화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0: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함북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오셨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20년, 약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아 나는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야겠다. 한국행을 결단한 자매님이신데요. 그렇게 한국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근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0: 그래요?
1: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네.
1: 어떻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0: 처음에 하나님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저 외로이고 혼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우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빌었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래서 빌었죠. 그거나 아,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에 모르고 북한에서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 날 도와주세요. 이름에 빌었어요. 처음에는
1: 신적 존재에게 예. 뭔가 기도를 예. 하셨군요.
0: 그 가정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네. 힘드니까 남편도 그 환자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그 힘들 때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 모르고 그래서 빌었죠.
1: 네.
0: 아, 빌다가 그다음에 그 저희 친구를 통해서 아 이런 그 그 한국에는 목회자님인데 이런 설교를 잘하신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1: 오.
0: 아, 님 믿지는 못해도 처음에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떻게 들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이런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거 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 휴대폰으로.
0: 예, 휴대폰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 들어보니까 나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 말이 맞다. 아, 저것이 이때까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0: 그다음에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뭐인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아, 이 말씀 맞는데 내 생활하고 비춰 볼 때면 이 말씀이 맞는데 이를 맞는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아, 이것도 또 아닌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1: 네.
0: 믿는다기보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1: 그때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설교했던
0: 아, 그때

0: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나 우리 그러니까 나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룻기. 예, 룻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룻기도 그 이방민이 아니에요. 그 네. 예, 그 이방민 그
1: 며느리?
0: 예, 며느리가 네. 예, 시엄마가 같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1: 맞아요.
0: 예, 예, 그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남편하고 그 남편도 다 죽지 않아요. 자식들도
1: 맞아요.
0: 죽고. 예. 그래서 죽고 그다음에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너네 며느리 보고 너네 그 너 갈 길을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을 가겠다. 뭐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나 이 루키가 시험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같이 이거 어머니 고향을 가겠다. 어머니가 같이 그 고향을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을 본가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루키가 돌아간 거고
1: 네.
0: 자기 시험을과 같이 오잖아요. 그걸 제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북한 탈북자들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 타고 와서 이렇게 네. 남편들을 잃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같이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가 같이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꼬까지 모시겠다. 뭐 루키가 아, 그런 마음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1: 네.
0: 그게가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 추모타 시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나가서 보리 이삭도 죽고 예, 그래서 그 보아스도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1: 네.
0: 예, 그런 거 제가 거기가 제일 인상에 남고 아. 거기서 아 저도 아 우리도 같은 탈북자이고 같은 이방민인데 이렇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끝까지 그 하나님 그 시어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감동됨에 한번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한번 믿어는 봐야 되겠다.
1: 사실 처음에 그렇게
0: 시작했어요.
1: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교육을 여러 받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미국 선교사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오셨을까요?
0: 저는 뭐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종교라는 거는 들어도 못 봤어요. 들어도 네. 못 보고 그 들어 못 보다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종교가 오직 그저 뭐 김일성 주체 사상 뭐 그거밖에 모르죠.
1: 네. 예, 예.
0: 지금도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 너무나도 공부해서 그걸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나 중국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1: 네.
0: 예, 좀 그 뭐 쉽진 않았지만은 한 몇 년을 이렇게 혼자서 이래 있으니까 마음이 좀 외로운 감도 있고 아 그래갖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1: 아
0: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친구가 이렇게 목회자님을 소개해 주니까 그 목회자님도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후원도 네. 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쳐갖고 네. 그때가 제가 막 힘들어서 진짜 다리가 다쳤으니까 불구가 되는 줄 알고 몹시 그 가슴 아파하고 진짜 밤잠은 뭐 이러고 돈 듣고 수술은 당장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할 때 그래도 이 목회자님이 후원해 준 거예요.
1: 아.
0: 거기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보답은 못해도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그 감사합니다 이 말 다섯 마디 하고 싶어갖고 찾았어요. 아,
1: 한국에 오셔서
0: 네 찾았어요.
1: 식빵으로 찾아보시다가 네. 찾으신 거죠.
0: 네, 저는 뭐 그래도 잊지 않고 저리 그 몇 년이 진짜 몇 년이 세월이 그러니까 저 아들이가 다친 지 어전 한 9년 정도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잊지 않고 저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감동해 하는 거예요. 아 자기도 다 깜빡 다 잊어버렸는데 크지 않은 돈 진짜 그 아 네. 그때 당시를 하면 뭐 아 그게가 크진 않다. 아 그렇지만은 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니까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 이름 속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네. 잊지 않고 찾아주니까 감.

0: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 친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후원도 해주시면서 아들과의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중국에서의 그런 여정들을 보내시고 이곳까지 지금 정착해 오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어졌던 분, 그리고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또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자매님이 계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이 방송을 빌어서 전할 수가 있을까요?
0: 제가 처음에 거기서 성도 생활을 할 때는 진짜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그다음에
1: 네.
0: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일 때는 진짜 집도 바로 없어서 거기서 이런 식당 그런 데서 이 조그만 구석진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1: 네.
0: 찬양도 부리고 진짜 가만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나 겨우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그것이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언제면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도 부르고 마음 놓고 성경책도 읽고
1: 네.
0: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 실현됐다고 봐야죠. 저의 꿈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 자유롭고
1: 네.
0: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자기 생각이 나는 것, 제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는 것,
1: 네.
0: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성도님들도 꿈도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공안들이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더 이마에서 그 중국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1: 아멘.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0: 좋겠다고.
1: 밖에 만날 수 없는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인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복음 통일 그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아, 저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가시는 중에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또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전에 함께 했던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소망과도 같이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요일 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그 선한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0: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에서 이달을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계열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3: 네. 그 납땜했죠. 동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게끔 이렇게.
4: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3: 네.
4: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3: 네.
4: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3: 네.
4: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 맞죠.
4: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3: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4: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3: 네.
4: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3: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죠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3: 네.
4: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0: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1: 네.
0: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1: 네.
0: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네.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1: 네.
0: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아,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0: 아.
1: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1: 네.
0: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1: 네.
0: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아, 어찌 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네.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0: 네.
1: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용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하

0: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더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시절 고무장갑이 뚫어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 딩동하면서 벨소리가 나며 소포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고무장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래 지어져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 중 성도님 중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옮기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가급적이면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어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교회를 짓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바꾸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앞에 있는 것에 함몰되기보다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주님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바꾸어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거나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거나 나에게 혹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무지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의심,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범죄함,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 같은 경우도 21일 동안 기도응답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말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해 가는 것이요. 스스로 배워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야 비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땀과 눈물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의학서적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기술은 계속 연마하고 개발해 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시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1시간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실행해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기술이 고도로 성장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즉각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7월 2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지만 우리 발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를 원해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었고, 평화를 원해도 진정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두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적인 무능함에 대한 깨달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기도 없는 삶은 상상할 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숨도 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 눈이 열린 사람은 오직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 바라봅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내게 새 하루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유능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에 복주셔서 나의 부족함에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기에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갈망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없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성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든 원치 않는 것을 주셨든 현재에 충실하게 하소서. 나의 미래는 모두 오늘을 토대로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가는 길에 놓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소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도 영적으로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웅덩이에 빠져도 영적으로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에 고마운 친구야.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 가슴이 작은 새가 살짝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한 개, 이들을 내려다보는 느티나무의 미소, 그리고 내 마음의 하늘에 떠다니는 그리움의 흰 구름 한 조각에 우리의 삶이 뜨겁네.

우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지요. 그리고 인생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해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앞으로 축복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한 학기를 쫙 야곱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남는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영화 보고 나오면 영화 장면 중에 좀 클라이막스 장면이라 가장 멋진 장면 뭐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듯이 야곱의 인생을 쫙 한번 주마등처럼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야곱의 인생 속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을, 기록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꼽으실까요? 항상 드라마가 가득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우리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뭔지를 정의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장 1절에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조들 아벨부터 에녹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 구절, 어떤 사람은 세 구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한 여덟 구절 정도를 활용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모습이 믿음이었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보았기 때문에 제 안에 항상 물음표가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딱 한 구절만 남겨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근데 이렇게 말해요.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믿음의 야곱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한 장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장면, 마하나임의 장면, 분이엘의 장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어떤 놀라운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곳마다 지명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모든 장면들은 다 제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의 말씀,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손주들,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이 야곱의 가장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엔타이클라이맥틱하지 않아요? 에게게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11장 말씀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브리 기자가 뭘 잘못 알았나.

나? 왜 손주들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그냥 히브리서에서 찾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완성된 저의 알문 아닙니다만 저는 이야기 속에 왜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완성,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장면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인생 속에는 사실은 첫 11장 히브리서 말씀하는 아까 말했던 앞에 있는 축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집행이 짓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야곱을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상징하고 있다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journey였던 것 같아요. 축복을 찾아서 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의 신기루를 찾으려고 정말 한 평생을 다 그 순례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나 삼촌이 주는 축복이나 아름다운 여성이 줄 수 있는 축복이나 물질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 아들들 손주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되시는 그 축복을 야곱의 인생 속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알므로 축복해줬기 때문에 그 축복은 놀라운 의미가 가져 있었고요. 지팡이 짓고 예배드리는 인생,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기의 약점들이, 자기의 죄성들이 감춰지고 은폐되고 잘 포장되어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가 보아도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쩔뚝거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야곱의 마지막 손주들의 축복에 세 가지 저는 이 깊은 심오한 알므로 축복하는 것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자, 총리 대신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사하러 온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도 야곱의 인생의 끝이거든요. 이 축복을 하고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거의 이제 이 두 손주들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할아버지의 오른손,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의 왼손,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두 손주를 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 두 명을 데리고 온 아들 앞에서, 요셉 앞에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우리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엇바꾸어 얹었다. He crossed his arms.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오른손이 왼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한테는 왼손을, 작은 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이 바꿉니다. 그 순간 그것을 목격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요셉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 우리 아버지 참, 이게 참 치명가, 노망이 들으셨나. 아니, 큰 아들, 첫째 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왼쪽으로 축복해. 이제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유하고 배경 좋은 자가 권력을 쥐어주는 그 세상 속에, 애굽의 문화 속에 요셉도 익숙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손을 엇맞췄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죠?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유프미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노발대발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왜냐하면 이렇게 엇갈린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 평생을 축복을 추적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야곱이 32장에서 끝이 아니라요. 32장부터 48장까지 거의 이제 야곱의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아들들의 스토리만 나와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손이 엇갈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Crossing his arms, 하나님을 대신하는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알므로 체험하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 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항상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엇갈리게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시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합리적이시고 공평하시고 제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표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제 인생은 1단계는 여기, 2단계는 여기, 3루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반듯한 계획, 우리의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의 축복이라고 느꼈던 우리들의 생각을 과감 없이 손을 엇갈리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뜻을 가로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했고 아버지를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엇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실 때 화를 내며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망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딸아 네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너의 삶 속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단호한 대답,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어. 혹시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건들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세요? 혹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땐 그게 암선거고요. 어떤 땐 그거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들이 원치 않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방식이나 아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대로 손을 엇갈리면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첫째 아들에게 왼손의 축복을 주었던 이 야곱의 축복은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개역개정성경입니다. 15절에는 저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성경, 우리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은. 그런데 원어 성경은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르신다는 파란색 단어,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뜻은, 그 단어가 한 167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167번 중에 거의 100번이 다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맞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오랫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3대 조상 중에 세 번째였던 야곱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호와는 내 목자였어요.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단순히 기대에 어긋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을 잘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공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존할 게 없는 게 양이 목자를 향한 그 마음을 야곱은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한평생 일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감성으로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목자의 이미지, 양의 이미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아주 심각한 영적 모욕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 목자시면 야곱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나 고양이가 아닌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양으로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평생 목자처럼 이끌으셨다, 기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동물 중에 스스로 집을 못 찾아가는 동물, 혼자서는 먹이와 물도 찾지 못하는 동물, 기생충과 포식자 앞에서 방어의 무기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 양.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야. 내가 바닥에 처박히고 내 인생에 발을 묶어서 약복강가에서 쩔뚝거리며 피눈물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심지어 내 환도뼈를 치셔서까지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손주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며 자신은 양이라고,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규칙을 스스로 찾아갈 만큼 똑똑하지도 못한 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전적인 은혜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 손주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로만 사는 축복. 마지막으로요, 이 축복 속에 야곱은 그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는 복이 뭐냐? 내 이름? 야곱?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그 이름을 칭하게 하세요. 그 이름이 따라다니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그 창세기에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주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내려주시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주시는 엇갈리는 축복이었고요.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은혜의 축복을 야곱은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고 싶었고요.

0: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인생의 축복을 손주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이름 석자나는 것, 학교에서 1등해서 우등상 그 상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 내가 뭔가 하면서 누구나 다 알려지는 그 존재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나고 잘되고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름 석자가 잘 알려지는 그 이름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야곱은 그걸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그 이름 속에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마지막 축복 속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축복한다고 말하거든요. 20절에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라. 첫 번째는 근데 두 단어 안에 L자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야곱은 그걸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어요. 야곱은 야곱이 되려고 한평생 노력했다고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약삭빠르게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움켜쥐며 경쟁하며 싸우며 넘어뜨리며 살아왔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기는 사람. 야곱은 그 손주들에게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네가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너희들이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을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라. 야곱보다 더 위대한 야곱,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철저하게 흘리, 처절하게 흘리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예수님, 고엘, 우리의 구속되신 그분. 모든 사랑과 생명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깊은 수렁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저주를 받으신 그분,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 그리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같이 되고 므낫세 같이 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엇갈리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만 진정한 삶의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은혜, 축복.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0: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값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보내오는 답이 뭐하러 다른 사람이 날 챙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선물을 받을 때면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챙겨주는 마음이 감사한데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좋으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괜찮아요, 다른 사람 주세요 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많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선물 주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7월 28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눈을 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는 나만이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착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내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잘 아시며 풀어가십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소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누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은혜이고요. 샵 0981번으로 은혜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샵 공구 81번으로 은혜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70주년, 창원극동방송 30주년 사진전이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마련이 됩니다. 주말에는 열리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한데요. 뭐 엄청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극동방송의 역사를 사진으로 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꼭 방문을 하셔서 한번 보시고 또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께서 은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은 그의 대표작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 장 첫 줄에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길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때가 되면 희망의 봄이,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

레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아, 고집, 불순종, 죄의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고 낮아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합니다. 인류지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기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대답하기를 글쎄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뱀이 저를 꿰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남의 죄의 탓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오해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으로 무엇 하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하고 편히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 시간만 빼놓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재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뒤덮어서 나를 더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날 물고 뜯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들은 빨리 자랍니다. 뭐 비료도 주지 않은데 빨리 자라서 원래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알곡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농부가 거기서 보고 밭으로 낫으로 싹 한 번에 베어버리면 쓰레미 때에 던져서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쓰레기 인생입니다. 결국 배임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한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 사람 그냥 물고 뜯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꼭 봐야 되겠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왜 재판장이 돼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을 꺾으셨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이 무리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무너뜨려 하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들하고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악녀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일생이 복을 받는 일생이 됩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곳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펄펄 끓는 불덩어리 속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소리 지르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있는 곳인데 지옥은 막 불덩어리 속에서 몸부림쳐 소리를 치는데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라고 싶은 분들은 집에 스토브에 틀어놓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세요. 가스레인지에 손으로 불 올고 한 1분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그건 지옥에서 맛보는 맛에 0.1초도 안 됩니다. 영원토록 그 불덩어리에서 몸이 달궈지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사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토록 끓어오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만 믿고 여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여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므로다. 우리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정원 선생님, 아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23살 대학을 졸업할 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난 앞으로 학교 선생님 돼서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용고시 문턱이 높아가고 시험을 쳐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하다고 많은 일을 했는데 33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다섯 번째 시험 쳐서 붙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흔든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2013년 1학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방학 잘 지내라고 그러고 교직원 40명이 광양제철소 쪽으로 교직원 연수를 가던 날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서 한 15분 차를 세우고 내려갔다가 후에 올라와 건너물을 건너는데 대형버스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갖고 뒤에 있는 네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뒷줄에 있던 이 선생님이 그 버스에 깔렸습니다. 두 사람은 튕겨나가고 두 사람은 버스에 깔렸는데 버스에 깔렸는데도 이 버스 기사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다리 하나가 절단하게 생겼습니다. 111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급실까지 가는데

0: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다리를 통하는 대동맥 3개가 다 끊어졌고 너무 많이 피를 쏟아서 중환자실에서 혼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백상이 보이는데 그 어른이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저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다리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새 신을 주겠다. 하나님 저는 새 신이 아니라 제 자리를 원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환상도 퍼뜩 깨고 났는데 이미 다리가 많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이라도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도마뱀도 잘라내면 또 자랐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1년 7개월 후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 복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 교사는 운동 잘하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골프 관련 업계 분야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해갖고 3개월 만에 장애인 청국대전에서 금메달을 따랐습니다. 조정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고 배드민턴 전국체전 2연패를 2017년 18년 달성하고 2019년 골프 금메달도 따고 그 다음 코로나 후에 열린 전국체전 장애인 좌식 배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 세계 장애인 골프대회를 봤는데 의적으로 골프 치는 그러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골프를 자기가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연습해서 호주 절단 장애인 선수권 여자부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 여자 스탠딩 금메달을 따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 필드 골프 개인전 1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지금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잃지 않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난 한정원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다리가 절단된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많이 넘어지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닌 모든 시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거룩한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심히 위축되고 정치적 영향으로 분열되며 선교마저 축소되어가는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또 신청 찬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의 그 모습, 반응을 보면서 그런 반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뭐하러 다른 사람이나 챙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괜히 좀 민망해하고 미안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거부하거나 아유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누리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쁘게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을 때 반응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머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상한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후 정죄받고

제리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아멘.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이고요. 샵 0981번으로 은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청취자와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잠언 낭독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어떤 분과 또 은혜를 나누었는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부산 호산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천선아 권사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빛나는 오늘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었는데 제가 잠언 17장을 낭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 풍요와 화목의 가치를 비교하며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과 평안이야말로 참된 삶의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저도 삶 속에서 화목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17장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나무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0: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오늘은 잠언 17장 함께 나눴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천선아 권사님의 음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17장은요, 참된 평안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화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마음의 화목은 또 겸손한 말, 다툼을 멀리하는 사랑, 정직과 마음의 기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질이 넉넉해서 평안하신가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오늘 잠언 17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합니다.
1: 내고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성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277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122님께서 잠언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단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낭독하신 권사님께 평안의 꿀단지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려요. 6244님, 오늘 키워드가 은혜인데 이 노래가 빠지면 섭섭하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많이 알려진 만큼 참 많이 프로그램에서 들려서 오늘은 전해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35님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4050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라고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단어 은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까지 샵0981번으로 은혜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관심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검은 고를 집어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로 주께 바치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달아나는 동안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도두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산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쳐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도성에서 도단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1편 19절에서 72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내심과 부르심을 생각하면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과 보내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곧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아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이것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 바울에게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으신 것이죠. 태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1장 5절. 성경은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고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사람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내심을 받은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둠 속으로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오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오셨을 때에 어두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어두움인 이 세상에 오셨을 때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수준까지 가야만 비로소 부르심과 보내심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격적인으로 만난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에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0: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비는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재병을 해도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이 돼요.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미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션의 세 번째 알파벳 S,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그 주제에서 오늘 설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션 첫 번째 주제를 할 때 맨데이터라는 그 함께 사명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두 번째 주일은 함께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고 그 자리가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의 역사

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사가 있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시설이 교회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도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은 사람이 준비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 여기서 말하는 오직 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오직 그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듯이 심는 이,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 심고 또 물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굉장한 힘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은 필요하지만 열심히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성령의 일하심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기술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웅변술과 철학과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화려해야 하는지,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그 말로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리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그 사람들을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판단,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헬라 철학하면 지금도 많은 철학의 뿌리가 되고 가장 꽃을 피운, 철학의 꽃을 피운 시대가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의 그 사역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린도가 그러한 고

호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의 율법과 헬라 세계의 문화 속에도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말솜씨에

이런 것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했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 중심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복음 중심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은 복음을 이런 것으로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자신의 잘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논리와 지성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뜻도 분명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의 말솜씨에 붙들어 두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온 힘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려고 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이 되는 것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그 나타냄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것을 전하기로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을 모두 버렸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지식과 가르침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었습니다. 위에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위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보다 설교자가 더 나타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설교석에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교사, 그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사가 성령 충만한 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우리의 봉사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십자가 그 중심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말,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것을 자랑하기에 오직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결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의 규모도 사역의 성과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십자가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십자가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담대한 사도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를 견딘 위대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백하기를 너무나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지금 떨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에게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떨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바울의 약함은 사명의 실패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작은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도원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말씀을 두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대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사명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에겐 질병도 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의 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온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바울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바울은 하나님의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은 숨겨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까봐 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약함을 인정할 때 공동체가 필요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약한 우리들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같이 일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바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합니다 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 온전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화려한 말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매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목회자를 보고 믿는 믿음은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 실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까?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실망을 시키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그러한 신앙은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정말 모든 것이 식어져 버리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단지 특별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얻고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고 또 그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장을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성교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수련회에 뜨거운 성령 체험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몸 다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도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에 됨은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 뜨거움에 주체할 수 없어 가슴이 튀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뿌릴 듯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0: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내 마음의 뜨거움이 나를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 중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10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